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자, 두 곡의 노래 함께합니다.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김수철의 젊은 그대,

짧은 글, 긴 여운.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 용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봐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다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은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라는 말, 여행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여기저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 들으셨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나태주의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였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과도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나태주 시인의 등단 50주년 때 기념 신작 시집으로 냈던 건데요. 그동안 써온 시들을 엄선해서 독자들에게 건넬 만한 그런 진심을 추려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볼 만한 여행. 우리가 인생을 고행이라 하지 말고 한 글자만 바꿔서 여행이라고 해보자는 표현이 너무나 멋집니다. 그쵸, 한 글자 그냥 바꿨을 뿐인데 일단 다가오는 느낌이 훨씬 산뜻하고 가볍고, 아, 이마에 막 그 갈매기 주름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거 참 익숙한 말이긴 한데요. 그만큼 누구나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힘든 것만 생각하면 언제든 이 여행 패키지를 환불받고 싶지만 쉽게 그러지 않으니까요. 알면서도 또 정말 몰라도 그렇게 또 가보는 거니까요. 자, 문자는 2부에 여유롭게 보고요. 1부 끝곡으로 김봉배님 신청곡 준비합니다. 박상민, 지중해.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비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2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정말 오랜만에 들은 노래네요. 김선숙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거북이 왜 이래 전해드렸어요. 자, 아, 왜 이래 그러니까 김현철의 왜 그래를 부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7823 뒷번호 쓰시는 분 일찍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침에 바쁜 일 몰아서 얼른 해놓고 잠깐 쉬어요. 그러지 않으면 더워서 오전에 일을 다 하질 못해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점점 일을 좀 빨리 시작하고 원래 아침잠이 좀 적으신 분들은 살짝만 당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931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이라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날씨인데 오늘도 덥지만 파이팅! 이래저래 따끈따끈한 금요일이라고 하셨네요. 어,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두들 열심히 힐링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뭐 주말 계획을 꼭 주말 다가오면은 이번 주말에 뭐 해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는 분들도 있지만 뭐 주말이 오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 대충 살자 이게 아니라 그때 돼서 할 일 하는 거고 조금 쉴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아무튼 월요일 아침에 너무 막 대충 보내서 아깝지는 않게 그렇게는 보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내도 월요일 아침에 드는 생각은 다 비슷하실 거예요. 언제 왜 누가 가져간 것처럼 사라진 시간이다라는 그런 거 내가 썼죠. 누가 썼겠습니까. 부산 갈매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7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 8월도 우리 아 이게 문자가 조금 덜더라. 우리 뭐 해봐요. 이 사이가 뭘까. 우리 열심히 아무튼 열심히 재밌게 살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7월 한 달도 우리 부산 갈매기님도 너무 애쓰셨고 모든 분들 다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 정은님은 아 이런 분도 계실 줄 알았네요. 뭔가 오늘 하루 좀 더 알차게 보내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7월 마무리도 제대로 되려는지 모르겠고요 하셨는데 이게 과도한 걱정입니다. 지금 뭔가 뭐 업적을 남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평소대로 하되 아, 약간 8월로 넘기지 말아야 할 거 8월로 이어서 계속 뭔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결론 안 나올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추려내자는 거죠. 일적으로 그런 게 좀 많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김봉배님 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박상민의 노래를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이 각각 다른 노래로 우리 9319 쓰시는 분도 다른 노래를 신청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지중해로 함께 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7285 뒷번호 쓰시는 분, 0016 쓰시는 분,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신복수님도 네, 진짜 7월 애쓰셨습니다. 8월은 또 더 빠르게 흘러갈 거예요. 같이 힘내요. 향기님, 오늘도 아침부터 푹푹 찌는 더위, 그래도 지나갈 계절. 어, 이 말이 정답. 그래도 지나갈 계절, 맞아요. 지나갈 계절이고 지나갈 더위입니다. 우리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보내봐요. 아, 마지막 날 마무리 잘하고 8월도 힘내봐요. 소영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는데 아이쿠 저보다는 우리 여기 예, 뭐 일하면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애쓰셨고요. 꾸리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영희님 안녕하세요. 어, 김선숙님은 병원 가는 길인데 버스 안이 너무 시원해서 좋다고 집에서는 최대한 약하게 켜놓으니까 이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부산 날씨 왜 이래요? 진짜 더워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던 노래가 왜 이래였습니다. 자 더워도 할 건 해야 되고 예, 지나갈 건 지나가야 되고 그렇겠죠. 두 곡의 노래 이어봅니다.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 준비했고요. 알제로 We are in the love together. We are in this love together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 곡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노래 하나 추억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명선님이 인생 이야기 하니까 이문세의 이 노래도 생각이 난다고. 그렇겠네요. 알 수 없는 인생. 그랬는데 바로 또 이어서 9319 쓰시는 분이 어쩜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소영님,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뭐 예를 들면 남의 인생을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함부로 논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본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뭐 이렇게 좀 삐끗하는 느낌이 있어도 과하게 뭐 내 인생 망했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살아봐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 속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에 너무 무슨 뭐 채점하듯이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최선이겠죠. 자, 이번에는 0016 쓰시는 분이 갑자기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러버스 콘체르토 사라본의 곡을 전해드렸고요. 네, 9415 뒷번호 쓰시는 분도 8월은 더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추와 함께요 하셨는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막 대단한 어떤 그 대박이 터지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살맛나는 세상?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일상에서 좀더 많이 웃을 수 있고 별거 아니지만 서로가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좀 그런 세상이 있길 바라봅니다. 753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일 반차 하시고 오후에 어디 가신대요? 어디 가시는 걸까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설레어가는 걸 보니까 이 분명히 여행 혹은 예, 오랜만에 뭐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뭐 좋은 거죠. 아무튼 설렌다는 건 아니면 그냥 반차를 쓰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님 또 경원님도 와 계시고요. 바람구름님도 반갑습니다. 아, 이분은 소개해드려 지금 바로 해드려야겠네. 1966 쓰시는 분은 아 통화 그 연결음 이거 얼러버스 콘체르토인가 봐요. 너무 반갑다고. 좋네요. 자, 2부 끝곡은 마늘님의 신청곡 아하의 테이크 온미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종찬, 내 사람아.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제리님이 모기가 너무 괴롭혀서 큰 모기장을 설치하셨대요. 며칠 됐는데 그새 모기들이 그게 보이세요? 모기들이 많이 야위었다고. 뭐라도 먹고 기운 차려야 할 텐데 내가 물릴 수는 없고 하셨습니다. 아 참 큰 웃음 주시는 우리 제리님. 아, 모기장 근데 모기장을 정말 큰 거 어떤 거요? 저 어렸을 때 방 가득 차는 모기장 그런 걸 할머니가 설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절차가 아주 까다로웠어요. 잘 나갈 수도 없고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왜냐면 그 살짝 열 때도 모기들이 들어오니까요. 할머니가 정말 할머니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밀봉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발 막 털고 몸 털고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네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유열의 어느 날 문득 함께해요.

잠시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북 전주 그리고 어청도를 제외한 군산 옥도면 지역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7563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노추 가족분들은 마지막으로 증명사진을 찍어본 게 언제인가요? 저는 사진 찍을 일이 좀처럼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사진관 가서 증명사진을 찍었습니다. 필요해서였죠. 사진관에 가서 찍는 것도 오랜만이고 어딘가에 쓰임이 있는 사진을 찍는다는 게 설레기도 했죠. 인터넷 후기도 하나하나 읽어가며 평이 좋은 사진관을 찾고 마을버스 두 번을 갈아타고 갔어요. 사진관의 풍경은 예전과 좀 달랐습니다. 입구에 손님을 맞는 데스크가 하나 있고 안쪽으로 사진을 찍는 공간이 있는 건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하얗고 밝은 스튜디오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찍고 나서 컴퓨터 앞으로 가서 쓱쓱 편집을 해서 원하는 얼굴로도 만들어준다고 하길래 저도 나름 원하는 상을 말해보긴 했는데 눈앞에서 내 얼굴이 다듬어진다는 게 부끄러워서 말만 하고 대기 의자에 가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드디어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그 턱이요. 아이스크림 콘 밑에 과자 같은 느낌 뭔지 아시나요? 아니 제가 그렇게까지 부탁드린 건 아닌데 물론 정말 그렇게까지 뾰족하게 만들어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 기준, 제 눈엔 원래 얼굴과도 얼굴과 너무 많이 달라 보이는 거죠. 값도 치렀고 적지 않게 치렀는데 싫은 건 아니지만 썩 마음에 들진 않는 아무튼 그런 기분을 안고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고생해주신 분에게 뭐라 말도 못했고요. 신기한 게 진짜 너무 싫은 건 아닌데 뭔가 찜찜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학원 갔다 온 아들한테 어떠냐고 물었더니 사진을 보며 그냥 그저 피식 웃기만 하더라고요. 남편도 들어와선 사진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또 똑같이 피식. 이거 뭡니까? 아 정말 오랜만에 찍은 증명사진인데 저를 증명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옷은 또 뭐하러 그렇게 곱게 입고 갔는지 합성사진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니까요. 그냥 조만간 지하철역에 있는 셀프 사진 부스에 가서 한 번 더 찍을까 봐요. 마음이 좀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들 자신을 증명하는 규격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새로운 경험일 거예요.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조정현의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아 듣고 싶어요.

조정연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박성신의 한 번만 더였습니다. 오늘은 뒷번호 7563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아, 사진. 그쵸. 증명사진. 증명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마음에 들게 나온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잘 없을걸요? 예. 네. 제 기억에도 저도 정말 막 잘 찍는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못 찍었다는 게 아니라 예,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찾아냈어요. 우리가 워낙 뭐 스마트폰 카메라 그 이전에 또 그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한창 막 붐 일고 미니홈피 하고 이런 시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셀카를 그렇게 많이 올려놓잖아요. 핸드폰 카메라로 셀프를 찍으면 자신이 최대한 뭔가 좀 마음에 드는 각도 그리고 약간의 어차피 그 효과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들이 많아서 정말 그렇게 예, 날 것에 내 얼굴이 다 나오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나마 나오는 게 남이 찍어주는 그리고 규격이 있는 사진 그런 사진들이라서 뭔가 어딘가 제출해야 되는 사진 찍고 오면 그렇게 뭔가가 예, 마음에 100% 다 드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근데 그래도 진짜 아니다 싶으면 맞아요. 그 셀프 뭐라 그러죠? 셀프 사진 부스 거기서 그 규격에 맞게 찍어서 제출하면 되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긴 했는데 그렇다고 걔가 또 뭐 예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그때는 몰랐어요. 아, 이 사진이 그나마 내 마음에 그러니까 썩까진 아니어도 그냥 괜찮구나 했던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뒤에 정말 사진관 가서 제대로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만족도는 뭐 굳이 따지자면 셀프가 더 나았던 걸로 봐서 우리가 워낙 자신이 원하는 그 전문가의 눈이 아닌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그게 따로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뭔가 규격을 맞춰야 하는 건 또 너무 셀프에 저기 하지 마시고 예, 전문가의 손길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내 얼굴이니까 뭔가 좀 민감하게 어머 세상에 아이스크림 콘 그 밑에 콘 같네지만 남이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나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예, 느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남들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이런 컴플렉스 있어 해도 말하기 전에 몰랐어가 더 많아요. 아시죠? 제가 7563 쓰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끝곡은 죄리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리엘,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

4부로 오셨습니다. 4부로 오셨는데 제가 첫 곡을 신청하신 분을 찾다가 조금 늦게 지금 마이크에 다가왔어요. 우리 게시판으로 백설공주님이 신청을 해주셨던 노래였는데 사무엘 E. 라이트의 Under the Sea 신나게 듣기만 하고 누가 신청하셨더라? 누가 신청하셨더라? 급하게 찾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님 잘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아까 요즘 셀프 사진 잘 나온다고 황금배려님도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더 잘 나옵니다. 더 잘 나오고 그 안에서도 또 약간 편집 기능이 있을걸요. 근데 그거 너무 쓰지 마시고요. 그거 다 쓰면 진짜 휴대폰으로 내가 막 그 찍는 사진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진 마시고 기본 설정으로 찍으시면 적당히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 누가 그렇게 오래 안 보는 사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쵸? 누가 감상하고 있는 사진이 아니라 진짜 어떤 순간에 본인 확인용, 뭐 그냥 그 확인용으로 쓰는 사진이라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럴 사진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782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증명사진 잘 나오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전 감정이 울컥하신 거예요. 잘 나오는 편이 없죠. 잘. 그리고 제가 멋진 그 배우님들 증명사진 봤을 때도 그래 증명사진은 그 누구도 100% 만족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김정태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7월도 애쓰셨고 8월에는 이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보아요 하셨네요. 건강들 유의하자고. 가장 중요한 거죠. 최승현님도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2752 뒷번호 쓰시는 분이 모기장 큰 거 요즘도 파나요? 하셨는데 팔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모기장보다도 약간 텐트처럼 생긴 거 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예. 뭐가 됐든 일단 내가 불편하면은 뭐 편한 거 찾아서 하는 거죠. 이건 역시 뭐 남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110이 쓰시는 분 선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혜님도 휴가 계획을 짜고 싶은데 별로 흥이 안 나네요. 건너뛸까요? 하셨는데 혼자만의 휴가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건너뛴다기보다는 급하게 쓰지 않아도 되면 네, 조금 미루셔도 괜찮겠죠? 근데 또 가족이 서로 시간 맞춰야 되고 이러면 나만 뭐 생각할 순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곡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부산갈매기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돈 윌리엄스 앤 에밀리스의 If I Needed You 그리고 김정태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노래 낸시 시나트라 리에이즐 루드가 함께하는 썸머 와인까지 두 곡입니다.

Summer Wine까지 들으셨어요. 김정태님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모기장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성인들도 모기장 쓰나요? 라고 경호님이 물으셨는데, 아니 뭐 이 법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모기가 막 물고 그러면 아, 그 진짜 궁금하긴 한데요. 여러분은 그러면 모기와 어떤 그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덜 물리려고 쓰는 방법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모기장을 쓴다. 아예 그냥 모기장을 딱 쳐서 그 안에서 그냥 편하게 잔다. 아니면 그 뭐 이렇게 뭐 모기향, 요즘 뭐 전자 모기향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쓴다. 그거 아니면 뭐 있지? 그거 아니면 약간 선풍기나 이런 걸 틀어가지고 바람을 보내서 가까이 뭐가 못 오게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몸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뭐 작은 점도 아닌데 그걸 하자면 여러 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 저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그 자는데 약간 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 모기 진짜 무서운 거 아시죠? 엥 소리가 나는데 너무 피곤하고 이미 막 잠이 들었다 막 깼다 하는 순간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쓱 해가 책상 그 의자에 걸쳐져 있는 긴 옷을 이렇게 쓱 내려가지고 그걸 입고 정말 눈만 내놓고 잤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궁금한데 한번 주시겠어요? 자, 이명선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이명선님 이 노래 볼륨 높이고 듣고 계시다고요. 고맙습니다.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모기장 사진 제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니까 빠르게 스케줄 한번 해보자면 대부분 제품 많이 쓰시는군요. 어쩔 수 없죠. 전자모기향보다 옛날 게 더 좋아요. 효과가 하셨고요. 창문 닫습니다. 덥지만요 하셨고요. 선풍기 두 대 오케이 하셨고 이런 의견들이. 근데 모기장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갑자기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빨리 보내주셨네요. 8하나 6하나 쓰시는 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계피 우린 물을 싫어합니다. 모기가. 진짜요? 계피가루, 소독 알코올, 물을 혼합해서 하루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이것도 꿀팁인데요. 권영주님, 뭐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이 통장만 스쳐서 예전에 개인사장님하고 일할 때는 봉투에 받으셔서 집에 갈 때 누가 노심초사 그렇게 안고 가셨나 봅니다. 그쵸, 예전에 다 그런 추억이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향기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그게 나야 전해드리고 저는 월요일 오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죄와 복을 주는 권리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천명은 하늘에서 비오듯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발끝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바르고 옳은 일을 하면 그 복이 한량없을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12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텐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긴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할 겁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해야겠죠. 대산종사님의 법문 말씀처럼 바른 마음, 옳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지는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픽키워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법음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픽키워드 만나봅니다. 먼저 창작성가 사랑의 기도,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0: 원소 픽 키워드.
1: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신성입니다. 신성은 믿음에 대한 지극한 정성, 정성스럽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정성을 다해 믿고 받드는 것으로 원불교에서는 이것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이 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또 정산종사님께서는 종교의 생명이 신심이고 사업의 동력은 공심이라 이 두 가지만 실행하면 법의 집에 적자가 되고 공의 집에 알뜰한 주인이 될 거라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신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79장, 오늘도 돌을 닦자, 일상수행가,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일어나 피우리라.

어릴 적 마음 공부 훈련을 떠났던 한 달.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며 지냈다. 그때 처음 태조사법이라는 유무념 대조법을 배웠다.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에 알아차리면 흰콩, 알아차리지 못하면 검은콩을 챙겨봤더니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취사가 고스란히 콩 알에 담겼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콩 하나가 마음을 돌아보는 큰 거울이 됐다. 그때 한 교무님께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공부의 절반은 한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직접 해보니 정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버스 안에서, 친구와의 대화 중에, 혼자 밥을 먹으며 그 짧은 순간들 속에 무심코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나를 이해하게 됐다. 처음엔 열심히 흰콩과 검은콩을 직접 주머니에 옮겨가며 하루를 정리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바빠지면서 어느샌가 콩은 서랍으로 들어가 버렸고 계속이 키링도 먼지만 쌓여갔다. 어른이 돼 사회생활을 한 이후부터는 더더욱 삶을 살아내는 데에만 급급해서 마음을 돌아볼 여유조차 잊고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작지만 분명한 중심이 남아있었다. 또 아주 힘든 상황이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마주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청정주를 외우고 영주를 되뇌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어떤 조목을 실천하겠다는 다짐보다는 그저 나를 붙잡아주는 의식처럼 자리 잡은 유무념이었다. 때로는 그 단순한 반복이 오히려 내가 가장 쉽게 본래 자리를 찾는 길이 되주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하자는 조목을 마음속에 새긴다. 예를 들면 말을 부드럽게 하기나 서두르지 않기 같은 단순한 조항들이다. 하루를 마친 후 조용히 앉아 그 조목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에게 돌아본다. 꼭 콩을 세지 않더라도 그날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그 시간은 내게는 작지만 소중한 유무념 대조의 시간이 된다. 살다 보면 여전히 자주 놓친다. 감정에 휘둘릴 때도 많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부풀거나 가라앉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시 숨을 고르고 청정주 한 구절을 천천히 외며 마음을 돌린다. 그러면 그 찰나의 틈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조금씩 길러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유무념은 어느 순간부터 내게 부담스러운 수행이 아니라 일상을 더 섬세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도구가 됐다. 아직도 매일 실수하고 여전히 마음이 요동치지만 본래 마음자리를 바라보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공부임을 배워가는 중이다. 오늘도 마음속에 조용히 흰콩 하나를 떠올리며 내 하루를 다시 시작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재민 교도님의 글 흰콩과 검은콩 만나봤고요. 이어서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버붐의 향기 만나볼게요. 창작 성가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114장과 119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114장의 제목은 하늘이 주신 보배입니다. 이 곡의 부제는 마음 거울인데요. 이 곡은 고산 이운건 종사께서 가사를 쓰신 곡입니다. 이운건 종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호념과 정산 주산 종사의 훈증으로 선과 교를 겸전한 공부인이었습니다. 달마도를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시문을 남긴 수도인이기도 한데요. 이운건 종사께서는 수도인은 육신의 키보다 정신의 키가 커야 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하루도 잊지 않고 정진 적공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원기 31년부터 총부교감, 감찰원 부원장, 순교감, 감찰원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원기 38년에 동산선원이 개원되면서 초대 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개교 반백년 대회가 열리던 원기 56년, 교정원장이 되셨지만 서울회관의 건축 문제가 대두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는데요. 이후 교령으로 지내며 중용, 금강경, 도덕경을 중심으로 유, 불, 선, 삼가의 사상을 강론한 삼가 정수를 펴내 후학들의 경전 공부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시조, 가사, 신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특히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의 가사는 우리의 선심을 불러 일깨우는 듯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사를 함께 살펴볼까요? 하늘이 주신 보배 일편영대 거울이라 번듯이 한번 들면 온 천하가 빛이로다. 둥글고 밝은 빛 무엇이 막으랴. 1월이 박다하나 농중에 노는 새라. 무영한 그곳까지 어찌 능히 비춰주랴. 아마도 큰 광명 이 거울뿐인가. 어화 벚잎내야 그대 가진 보배거울 사풍 우심한 곳에 삼가두지 말지어다. 모처럼 밝힌 빛 흐릴까 하노라. 어떠신가요? 수행자로서 성품에 대한 탐구는 물론 수행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가사죠. 고산 종사님께 있어 마음 거울은 수행의 표준이자 현실화되어야 할 과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둥글고 밝은 빛은 결국 일원상 진리의 공적영지의 광명인 것으로 유영 무영을 다 밝히는 것은 둥글고 밝은 빛은 공적영지의 마음밖에 없다는 깨달음의 찬찬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럼 바로 감상해 볼까요? 성가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 마음 거울 듣고 옵니다.

성가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 마음 거울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성가는 119장인데요. 버분의 노래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요. 제목은 중생이 병들매입니다. 먼저 버분이란 대도정법을 믿고 소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로 교법의 은혜 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를 의미하고요. 중생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아직 불보살이 되지 못한 범부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버분의 노래를 살펴보면 즐거움은 함께하고 힘들고 굳은 일은 내 일로 삼는 자비심은 중생의 병을 내 병 삼을 수 있는 마음이 강조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공익심이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원불교 정전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 관련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 들어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또는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을 모르는 것이며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공익심이 없는 연구인이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어떠세요? 우리 사회가 병이 들고 우리 마음이 병이 들고 그러다 보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이 필요할 텐데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가 119장 버분의 노래 바로 만나볼까요? 중생이 병들매 듣고 옵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초품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오늘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교화교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청소년 법회와 훈련 프로그램, 가족교화 프로그램, 교화용품 만들기, 창작성과와 영상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하고요.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원기 111년 영산성지 법인기도가 8월 8일 오후 4시 30분 영산성지 법인광장과 구인봉에서 진행됩니다. 영산성지 법인기도는 원기 8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진님들께서 사무회한 정신으로 창생을 위해 기도하신 아홉 봉우리에 올라 함께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는 자리에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이혜린 포플러나무 아래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OX 퀴즈.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는 깊이가 약 11,000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소소한 밸런스 게임에 꼭 등장하는 산과 바다처럼 둘의 라이벌 구도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올여름 휴가 산으로 가시나요? 바다로 가시나요? 뜬금포반 열심히 터뜨리는 기분 좋은 12시 쿨의 해변의 여인으로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호 롯데건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평상시엔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맞춰야지. 맞출 거야. 맞추고 말 거야. 뜬금포 퀴즈 이상한 그런 호승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높이는 바다가 이겼는데 휴가지 역시 바다의 압승 한번 예상해봅니다. 여름에 이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보통 여름 휴가 주간이기도 하고요. 휴가지에 낭만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음악도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Mighty Mouse 소야의 랄랄라, 자자의 Summer Dream.

노래 두 곡 마이티마우스2의 랄랄라 자자의 썸머 드림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456 쓰시는 분이 벌써 7월 마지막 날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올해도 반 이상이 훌쩍 지나갔다는 게 씁쓸하지만 남은 여름 휴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버텨봅니다. 쿨 노래 너무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2286 쓰시는 분이 저는 무조건 산파입니다. 바다는 너무 끈적거리고 뜨거운데 깊은 계곡 나무 그늘 아래 발을 담그고 수박 먹는 게 진정한 신선 노름 아니겠습니까? 산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산의 계곡이나 이런 데도 진짜 좋죠.

그렇죠? 아, 복수님께서 희원 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이제는 날이 너무 더우니까 감각이 없네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8370 쓰시는 분이 남들 다 바다로 산으로 떠난다는데 저는 집콕 휴가 중입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마시는 게 최고예요. 이게 바로 부귀영화죠 뭐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참 좋죠, 그쵸?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플라스틱의 로맨틱 아일랜드, 미스터 파파의 해피 해피 송.

플라스틱의 로맨틱 아일랜드, 미스터 파파의 해피 해피 송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계시고요. 뒷번호 7130 쓰시는 분께서 점심 먹으러 5분 걸었는데 만두처럼 익어서 들어왔어요. 사무실 에어컨 바람 아래가 천국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만두를 갓 만들어서 밖에 잠깐 있으면 찐만두가 될 것 같은 이 기분. 예, 이제 익을 것 같지 않아요? 더 잘 익을 것만 같은 게 약간 느낌적인 느낌. 좋습니다. 뒷번호 9059 쓰시는 분은 다음 주가 드디어 휴가네요. 오늘 오후 일만 마무리하면 떠납니다. 벌써 마음은 바다에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휴가시군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아시겠죠? 자, 1부 끝곡으로 태연의 위크엔드 띄워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one of my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뒷번호 7409 쓰시는 분께서 방금 치과에서 사랑니로 3개를 뽑고 왔어. 마취 주사가 가장 아프고 그 이후로는 견딜만하네요. 그래도 당분간 고생할 것 같습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3개의 사랑니를 한 번에 뽑을 수가 있나요? 아유, 얼마나 고생하실까. 아유, 어떡해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아, 하나 뽑는 것도 좀 힘들던데, 모쪼록 빨리 괜찮아지셔서, 주말에는, 예, 아그작 아그작 다 씹어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뒷번호 4528 쓰시는 분이, 희원, 희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출석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에 지치기 쉬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덕분에 기분 좋게 점심시간 보내고 있어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시원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신청곡은 송하의 바다가자곡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4528님 어쩜 이렇게 문자도 예쁘게 보내주시는지 좋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보아요. 뒷번호 6503 쓰시는 분이 작년에 바다에 갔다가 파도에 안경을 날려먹은 기억이 나네요. 어머나, 올해는 산으로 갈까 고민을 했는데 오프닝을 들으니 또 파도 소리를 들으러 바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갈등 폭발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경보다는 물안경을 한번 쓰고 그렇게 나가신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그냥 쓰지 않는 걸로 약간 흐릿하게 보여도 또 그마저도 예, 추억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앨리스의 Summer Dream, 위키미키의 시에스타.

앨리스의 썸머드림, 위키미키의 시스타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전 호상님께서 희원님 오늘 7월달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건강을 잘 챙기세요 희원님. 한 달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이렇게 신청해 주셨고요. 뒷번호 3120 쓰시는 분은 어제 열대야 때문에 한참 설치다 출근했어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지만 금요일이라 버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열대야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금요일인 오늘 이 요일만큼은 이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 전부 다 이겨요. 예, 토요일날 일하시는 분들은 아 금요일 좀 못 이길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쉬시는 분들은 아이 그럼요 금요일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경서 허성현의 어디든 가자.

산이 레이나 오렌지 캐러멜의 한여름밤의 꿀 경서에 어디든 가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레이즈본의 산호라면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효언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은 뒷번호 4528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죠. 송하의 바다가자 띄워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020. Bontis 말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자,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모자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010년 7월 넷째 주 순위를 찾아봤습니다. 자, 2010년 그해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폭우, 국직성 호우, 폭염, 열대야, 여름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너무너무 많네요. 그 시절의 노래들 어떻게 흘러갔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2010년 7월 넷째 주 20위입니다.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Steers가 차지했네요. 원더걸스가 미국 활동 도중에 잠시 한국에 와서 발매한 앨범이었는데요. Tell Me So Hot Nobody로 이어지는 복고풍의 완결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짧은 활동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반응을 얻었던 Two Different Steers가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이에요. 서인영의 디지털 싱글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가 차지했네요. 지금까지도 노래방 애창곡으로 꼽히고 있는 곡입니다. 화려한 무대와 패션 아이콘으로 더 많은 인기를 얻었기에 보컬리스트의 진면목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그녀의 또 다른 매력 어필,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가 19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8위 곡은 T.O.P의 Turn It Up이 차지했네요. 빅뱅의 탑의 첫 솔로곡이었습니다. Turn It Up. 표현으로는 럭셔리 힙합 보이로 변신했다고 하는데 럭셔리 탕하는 이렇다 라고 보여줬던 탑의 Turn It Up이 18위에 있었네요. Back to the 9020 노래의 실력 추억까지 더듬어 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다시 이어가 볼게요. 19위를 차지한 서인영의 안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19위를 차지한 서인영의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10년 7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7위는 CN블루의 Love가 차지했네요. 이게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이었는데요. 이때 CN블루 인기가 진짜 엄청 났습니다. 대만에서는 더블 플래티넘, 첫 미니 앨범과 두 번째 미니 앨범을 1만 장씩 발매, 우와! 한국 최초로 더블 플래티넘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웨토리아에서 사랑빛, 거기에 러브까지 완성형 신인 CN블루의 러브가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명콜 드라이브의 고래가 차지했네요. 박명수와 카라야 리콜의 싱글 앨범이었습니다. 경쾌한 사운드에 위트 있는 가사가 참 귀엽다라는 평을 받았던 곡이죠. 방송 활동은 없었어도 벨소리 홈페이지 BGM으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콜 드라이브의 고래가 16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손담비의 Can You See가 차지했네요. 댄스퀸 손담비의 감성 발라드 곡이에요. 이 곡으로 한층 성숙해진 보컬을 보여줬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아시아의 디바로 거듭나고 싶다던 포브 Can You See가 15위에 있었네요. 백투더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7위를 차지한 CN블루의 Love. Yeah, CN to the blue. That's right. To the sky high, get 'em high.

17위를 차지한 CN블루의 Love 띄워드렸습니다. Back to the 9020 오늘은 2010년 7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아, 14위는요. 백지영의 시간이 지나면이 차지했네요. 박지영의 베스트 앨범에 실린 그런 신곡이죠. 발표를 하자마자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곡입니다. 그녀만의 특유의 애절함이 묻어나는 발라드 시간이 지나면이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 곡은 슈프림 팀의 대표곡이죠. 땡땡땡이 차지했네요. MLB에서 활동 중인 이정우 선수의 2025년 시즌 등장곡이기도 했는데 다들 기억을 하실까요? 슈프림 팀의 땡땡땡이 13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2위 곡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죠. 샤이니의 루시퍼가 차지했네요. 이때의 아이돌은 보컬보다는 강렬한 퍼포먼스 중심의 그룹들이 좀 많았던 거에 반해 상대적으로 샤이니가 탄탄한 보컬팀처럼 보였습니다. 풋풋한 어린 소년들이 각자의 매력을 뿜어내는 아티스트로 성장한 성장형 아이돌의 표본이 됐어요. 샤이니의 매력을 듬뿍 담고 있는 곡 루시퍼가 12위를 차지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11위 곡 바로 만나볼게요. 14위를 차지한 백지영의 시간이 지나면

백지영, 시간이 지나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2010년 7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위 곡입니다. 시스타의 푸시푸시가 차지했네요. 아, 뭐 이 곡 명곡이죠. 펑키록의 톡톡 튀는 스타일로 초특급 신예 걸그룹으로 꼽히며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히트메이커 용감한 형제의 음악, 탄탄한 보컬라인의 시스타가 선보이는 뉴 트렌드 음악 푸시푸시가 2010년 7월 넷째 주 11위 곡이었고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시스타의 푸시푸시!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놈아 물러가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저놈아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대체 속 오늘은요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그리고 엑소의 파워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 띄워드립니다.

아니야. SF9의 여름향기가 날 춤추기에 그리고 엑소의 파워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맘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펜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821 쓰시는 분이 오늘 일찍 출근을 했는데 지금 막 퇴근을 해서 기분이 좋네요. 현 누님 방송을 듣고 기분 좋게 하루 보내겠습니다. 노래 신청이요. 노벨코어의 마운틴탑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퇴근하셔서 기분이 그럼요.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뒷번호 2534 쓰시는 분은 희원씨, 더운데 수고가 많으세요. 대학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오늘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이래요. 교수님 뵈러 갈 때까지 와, 그렇게 마음이 떨리는지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약 6개월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다라는 거니까 지금부터 또 6개월간은 또 열심히 우리 건강관리 해보아요. 뒷번호 7049 쓰시는 분은 어릴 때 가족들과 계곡을 갔다가 텐트가 비바람에 날아갔던 오픈 기억이 있네요. 고생은 했어도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입니다. 이번 휴가 가시는 분들 더위 조심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비바람이 날아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오픈 기억이라고는 해주셨는데 예, 또 나름 이게 추억이라면 추억이죠. 그렇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박보람의 해화동,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박보람의 해화동,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아까 뒷번호 7409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죠. 안녕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동지 간의 잘못을 서로 제 잘못으로 알고 자기의 잘못을 살필지언정 동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며 서로가 용서하고 깨우쳐 나아가면 정의가 상통하여 법의 맥이 서로 연할 것이요. 언제나 당시에 법 주재하는 이에게 기운을 모아서 모르면 묻고 양심대로 직구하며 법을 듣되 귀하게 알고 중하게 여겨야 신법이 상통하여 법의 맥이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1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웠던 7월이 금요일에 끝난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세월아 구름아 강진입니다.

살다 보니 갈 길을 잃어버렸네. 헐고 돌아 돌아보니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군복무와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날 동안 뛰는 듯한 폭염에 장마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나서기 전에 우산을 챙겼는지 확인하고 또 에어컨 앞에서 멈춰있는 것도 일과가 됐던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무더웠던 7월이 마침 주말을 따가 앞둔 오늘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마치 한 달 동안 정말 애썼다면서 주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 다가올 8월 걱정은 잠시 덜어두시고요. 오늘만큼은 한 달 동안 쌓였던 피로를 훌훌 털어버리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끝자락,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 시원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숙입니다. 푹 빠졌나 봐.

0: 안녕 들으십니까? 여러분 다 거식 이장이요. 이런 날은 시원한 얼음은 한 잔이 최고가 아닐까 거식이옵니다. 예, 오늘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개인 카페 어르신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들어오셨다는 거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로 오셨는지 미안한데 잠시만 앉아있다 가도 되겠냐고 거시기 오신 거지.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일 시원하고 편한 자리를 거시기 오더라는 겁니다. 시원한 버리차 한 잔까지 내어드리면서 말입니다. 예, 요즘 날씨엔 큰일 납니다. 얼마든지 쉬다 가세요 하면서 말이지요. 그 모습에 어르신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 마음까지 덩달아서 거시기 해줬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 거시기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시원하게 땀을 식히게 해준 그 사장님 마음씨덕에 그 카페도 앞으로 더 시원하게 뜰 것이요.
1: 박구윤의 나무꾼 이혜리의 자갈치 아줌마.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니움의 노래 바람이 분다. 안녕하세요. 한 주에 끝자로 금요일 오후 무척 더운 날씨지만 오늘 또 함께합니다. 김혜성 씨, 최경식 씨,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의 가요 세상 함께한다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한 주 한 달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날이 덥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다고요. 어서 오세요.

바람이 분다 니음이었습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 벌써 7월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더위도 한풀 꺾이겠죠. 이제 한 달 고생 많으셨어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또 황용훈 팬분들이 똑같은 글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김중철 씨 오늘 출석합니다. 홍실의 노래 쭉 주셨고요. 오늘 또 함께하니 행복하다고요. 니은 사랑이 장난인가요?

니은의 사랑이 장난인가요? 였습니다. 대구의 이영국 씨, 7월도 감사했습니다 하셨고요. 경남 거창의 이현수 씨, 가정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7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무드에 건강 챙기세요. 용산 도민고님 어서 오십시오.

명진의 노래 석곡 친구였습니다. 자, 대부리가 날씨가 대단합니다. 그래도 가요세상 듣고 있으니까 힘이 납니다 하셨어요. 이다래님. 이준호씨 나의 벗 즐거운 방이에요 하셨습니다. 독산도 한양님도 가요세상 한방 한양더위가 지금은 제 발악을 하네요 하셨습니다. 방가의 노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째째한 남자.

자, 오늘은 말이죠. 예전에 들어봤었는데 요즘에 잘 안 들리는 노래를 네,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네. 날씨가 이제 더우면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가끔은 깜빡깜빡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금요일이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7월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8월이에요. 네. 오늘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주말에 또 8월 시작하면서, 가족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고, 주변 분들과 반가운 또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7월도 감사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죠. 지나가는 시간도 아쉽지만 그래도 잘 보내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에 거주하는 최주열 씨 입장을 해주셨군요. 야, 그 하서, 그쪽이 격보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또 시원한 바다, 변산 해수욕장 뭐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하섬도 좀 하서 옆에 하섬도 괜찮아요. 네, 시원하게 말이죠. 자, 우연히의 줄게요 전해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2.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예전에는 어릴 적 여름방학이 되면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해주시던 등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차가운 불이 등줄기에 닿는 순간 으악 소리가 절로 났지만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죠. 죽부인이나 모쇼 같은 옛날 피서용품들을 떠올려보면은 참 요란하지 않게 여름을 지혜롭게 건너갔다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릴 적 여름을 버티게 해준 나만의 비서법 어떤 게 있으실까요? 등목의 추억도 좋고 얼린 수박이나 계곡물에 발 담그던 얘기도 좋습니다. 옛 추억 떠올리면서 사연 보내주시면서 노래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로입니다. 오빠 김용님 역대급 여자.

가사로 만든 이야기 장철웅의 내일은 해가 뜬다. 인생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언젠가는 구름 사이로 햇빛도 비친다. 오늘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며 지금의 눈물이 마지막 눈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제까지는 나의 상처받고 지친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일의 나는 웃으며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앞으로 살아갈 마음은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러움이 있다. 그 서러움을 술잔에 내려놓을 때도 있고 혼자 깊은 한숨으로 삼켜야 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아침이 오면은 다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선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온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하늘은 언젠가 맑아진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울다가도 다시 웃는 것이며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오늘의 어둠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온 당신에게 내일은 반드시 새로운 해가 뜰 것이다.

0: 이기광의 가요 세상에서
1: 축하합니다.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에요. 자, 양파 같은 사랑을 노래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립니다. 무슨 뜻인지 참 어려워요. 무슨 뜻일까요? 네. 금요일 출첵합니다. 이지영 씨. 오늘은 꼭 축하 두 배로 해주세요. 중복더위에 태어난 음력 생일이 같은 두 딸의 생일. 그러면 쌍둥이인가요? 쌍둥이 아니에요? 오. 그래서 매년 생일상도 둘이 함께 한 번에 차려준답니다. 아, 나이는 다른데 생일이 같군요. 야, 대단하시다. 아무튼 두 딸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처럼 밝게 자라주길 바랍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멋진 목소리 전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전해드리는 노래, 조한의 아시나요? 합덕역을.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무겐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들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 팩 드립니다. 예. 자, 오늘 날이 덥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시원한 곳에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입니다. 특히 요 시간대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더운 시간대. 요때 시원하게 노래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에서 또 열심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예, 함께 달리시게요. 신청곡 주실 분들은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염수연의 어쩌다 갑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1.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자, 처음에 문을 연 노래는 그 사람 찾으러 간다, 뉴기젠의 노래였습니다. 송현동이 김용군 씨는요, 저희 집은 초가집이 많았어요. 초가집이 아니라 기와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대종갓집이라 손님들이 끊기지 않았어요. 수박 사들고 오면은 샘물이 다 담았다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군요. 예, 어린 시절에 우리가 못 먹었던 것들 많이 드셨겠네요. 나훈아의 녹슬은 기찻길이나 서른도의 천년의 만남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하신 분 계시고요. 많은 곡들 주셨는데 일단 3부에서는요 달리는 노래들 위주로 전해드립니다. 네,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금요일 코너 가요 가요 달려 가요 신나게 달려 보겠습니다. 여우미.

어흠, 요요미였습니다. 자, 지금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김폭 장희영 씨 뜨거울 텐데 조심하세요. 모레 일요일 생일 45살 축하했어요. 네. 그리고 동대문 이지연 씨 생일 축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나 대주입니다. 남자는 힙.

땅 스파이크였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월요일부터 2박 3일 휴가 다녀오느라 그 여파로 오늘도 잘 버텨가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역시 한 번씩 집을 떠나봐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노래 듣고 한 주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양지원 풀리네.

폴리네였습니다. 엄마의 경고, 이수진의 노래 이어집니다. 군보 이근정 씨가 어느덧 벌써 7월 마지막 날 8월 시작되면서 휴가들 많이 가겠죠. 저는 그냥 동네에서 가요사랑 들으면서 보내겠습니다 하셨고요. 김준옥 씨가요, 대학병원의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시사 on 플러스 원 이병철 김민교 휴게소 덕산로 한양님 들어오셨고요. 뉴스에 경남 양산시가 41도까지 수온주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얼마나 더울까요? 그리고 전재 김재욱 씨, 오늘 코스피 기대합니다. 아니요, 코스피 오르고 있다고. 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본영의 가요 세상 여러분의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네. 진미령 씨의 노래를 신청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목요일에 진미령 씨 옵니다. 예. 그때 원 없이 얘기도 나누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노래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진혜성 씨 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절을 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기다리시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가수분들 많이 적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또 섭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에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또 고민을 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섭외 기준에 또 맞는 분들 섭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워도 너무 더워요. 찜통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 퇴근길에 신청하시는 이미숙 씨 바람숙님. 네. 자, 윤태화의 노래 마지막 정거장.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전화를 올려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지역연성 가수 연결합니다. 한번 조용히 불러봤더니, 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요, 통신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네.
2: 그 전화가 때르릉때르릉 울려서 바로 네. 여보세요 했죠. 네.
3: 아, 그랬군요.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세요? 네.
3: 아, 저는 지금 일산에 와 있고요.
2: 아, 네. 네. 저희는 끝나고... 서천에 계신 줄 알고 전화한 건데.
3: 아, 끝나고 내려가야 됩니다.
2: 아, 그래요. 네.
3: 네네.
2: 그 서천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3: 아, 서천에서 태어났죠.
2: 아, 그래요.
3: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서천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2: 네네네. 서천.
3: 충청남도 서천입니다.
2: 충청남도는 알아요. 서산하고 아, 서천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죠.
3: 아, 맞아요. 저도 다니면서 네. 많은 분들이 넌 서산이잖아 하면서 네.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2: 충청남도인데 또 서쪽에 있으니까 서산, 서천 네. 뭐 이렇게 해서.
3: 그렇죠.
2: 서천 문화권이 그 예. 장항에서 다리 그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해서 군산 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좀 받았지 않나요?
3: 맞아요. 옛날에는 군산을 갈 때 도선장이라고 해서
2: 네네네 배 타고 갔죠.
3: 네, 배를 타고 20분을 갔었는데
2: 네네.
3: 지금은 이제 하구뚝이라고 그래서
2: 네네.
3: 네, 또 바깥쪽으로 부여 쪽으로 생기고 또 내 쪽에서 또 장항에서 바로 군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2: 바로 생겼어요. 길이 터졌어요. 아, 그러면 네네. 그 도선은 이제 안 다니는 건가요?
3: 그렇죠. 생기면서 없어졌죠.
2: 아, 그래. 그게 또 묘미가 있었거든요. 배 타고 가는 게.
3: 아, 그렇죠. 또 네. 사람이 엄청 북적북적해가지고. 네.
2: 그때는 네네. 배를 타야만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3: 맞습니다.
2: 다리가 아예 없어서 그 학원 뚝이 네. 막혀지지 않았, 아니, 저, 낮이지 않았을 때는.
3: 네.
2: 무조건 도선을 타고 갔었는데.
3: 일반 사람들은 예. 하구뚝이 생기면서 편해진 반면에
2: 네네.
3: 거기를 또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2: 아 그렇죠.
3: 네 많이 힘들어 주셨겠죠.
2: 교통이 좋아지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네.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지나가 네.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3: 맞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2: 네, 몸무게는 뭐 안 하고.
3: 그런데 네. 서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 네.
3: 그 대표적인 데가 또 있잖아요. 신성리 갈대밭이라고
2: 아,
3: 해서.
2: 아, 갈대밭. 네네.
3: 네네. JS 이제 촬영지로 유명하잖아요.
2: 네네.
3: 지금 더 예쁘게 만들어져서.
2: 아.
3: 네네네.
2: 근데 계절적으로는 언제가 좋아요? 그 갈대밭에 가려면?
3: 아무래도 갈대는 또 가을이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2: 신성리 갈대밭이라고 하는.
3: 맞습니다.
2: 거기가 이제 그 한산이죠.
3: 그렇죠. 또 한산으로 가면 또 한산 네. 소곡주가 또 유명해서.
2: 네네.
3: 네네.
2: 그 한산 쪽에 그쪽에가 이제 그 갈대밭도 신성리 갈대밭도 있고
3: 맞습니다.
2: 서천 쪽에는 장항이 이제 뭐 군산 쪽에 바닷가고 서천 쪽에도 이제 바닷가가 많죠.
3: 그렇죠. 이제 서해안 해수욕장. 일대다 보니까요.
2: 네네.
3: 또 해수욕장 하면은 또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그래서
2: 네네.
3: 네, 그 옆으로 또 동백정 그 동백섬이 또 있죠.
2: 무창포 해수욕장도 그쪽인가요?
3: 그렇습니다. 무창포도 서천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고요.
2: 네.
3: 네. 어차피 뭐 대천, 광천, 서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2: 네네.
3: 네네. 지금은 또 해변, 해안도로로 해서.
2: 네.
3: 너무 잘 돼 있습니다.
2: 오늘 보면 엄청 내려가시겠는데요. 그죠. 서해안 타고.
3: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즌이 휴가철이다 보니까. 네. 내려가는 길이 좀 많이 밀리죠.
2: 아, 그 방법이 없을까요? 좀 이게. 막히잖아요.
3: 그래도 감사한 게
2: 네네.
3: 예전에는 서천을 가려고 하면
2: 네.
3: 경부로
2: 가서
3: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네. 막 이렇게 갔었는데
2: 네네.
3: 또 그 뒤에는 또
2: 서해안으로
3: 해서 은하도로 예. 해서 막 이렇게 갔거든요.
2: 네네.
3: 그래도 밀려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사고가 없다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3: 네.
2: 이제 뭐 기차도 좀 빠른 기차들이 고속 기차들이 네. 생기고 뭐 그러더군요.
3: 맞아요. KTX 원래는 장항선으로 돼 있었는데
2: 네네네.
3: 지금은 이제 호남선으로 돼가지고
2: 아 그렇군요.
3: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2: 예, 지금은 이제 뭐 익산으로 해서 돌아오는데 이제 네. 그냥 다이렉트로 달리는 고속
3: 그러게요.
2: 철도를 또 기대하겠죠. 네,
3: 네네.
2: 자, 아, 저 연성 가수는 그 연 이름이 연성이에요.
3: 그렇습니다.
2: 앞에 성은 없고요.
3: 아 이제 원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가
2: 아 이연성인데 가수 활동명이 그렇죠. 연성이군요.
3: 아니 이제 연성도 네. 이제 예명이었는데
2: 네네.
3: 이제 한 7년 이렇게 활동하다가
2: 네.
3: 아 나머지 인생은 연성으로 살아볼까?
2: 아, 그래서 네네.
3: 실질적으로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2: 아 예명을 개명을 하셨군요.
3: 네. 네.
2: 그래서 그러면 이연성 씨고 활동명은 연성이고
3: 그렇습니다.
2: 그 왜냐하면 그 연성하면 성이 연 씨고
3: 네.
2: 이름이 성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3: 그러다 보니까 네. 진짜 우리나라에 연가가 있더라고요.
2: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3: 이제 SNS 네. 같은 거 보면
2: 네.
3: 이제 DM이 오는데 같은 연가다 하면서 친한 척하시는 분들이
2: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예.
3: 네, 네.
2: 그 예능인들 또 연예인들 중에도 연가가 있어요.
3: 그렇죠. 누가 있죠?
2: 탤런트 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3: 아, 그렇죠. 예,
2: 연지훈 씨도 있고 뭐
3: 아, 맞습니다. 예,
2: 많습니다. 네. 염 씨도 있고 연 씨도 있고.
3: 그러나 이 씨라는 거.
2: 네, 예, 이분은 이 씨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3: 지금 활동하는 곡은 좋아 좋아 다 좋아라는 노래인데요.
2: 아, 네, 네.
3: 네, 이게 이제 되게 좋은 가사말이에요.
2: 네.
3: 이렇게 연인에서
2: 네.
3: 또 이제 이렇게 부부로 발전하는 그런 글들을 써 주셨는데
2: 네, 네, 네.
3: 아, 또 영광이게도 또 우리 조은영의 가요일상 진행하고 계신
2: 네, 네, 네.
3: 국장님께서 또 선물로
2: 네, 네, 네.
3: 때를 써서 제가 받았죠.
2: 아, 예. 그런 얘기는 네. 하지 마시고요. 네. 좋아 좋아 다 좋아. 그 애인 시절에서 결혼해서 부부로 가서 네. 부부로서의 그 행복한 그리고 손잡고 연인처럼 그 영원한
3: 그렇습니다.
2: 행복함을 누리라는 얘기인데요.
3: 그 특히나
2: 네, 네. 말씀하세요.
3: 특히나 뭐 저희 작은 누님께서
2: 네.
3: 지금 세 번째 앨범이었거든요.
2: 아 그래요.
3: 생전 컬러링을 안 오셨는데
2: 네네네.
3: 이 노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2: 그러셨군요. 네. 근데 데뷔곡은 있으니까. 어떤 곡이에요?
3: 데뷔곡은 원래는 까짓 거라는 노래였는데
2: 까짓 거 뭐 명품적 이런 노래예요?
3: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부르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노래예요.
2: 아니 발음 자체도 어려울 것 같아. 까짓 거 네가 발음을
3: 네.
2: 힘들어서 까짓 것 뭐 이 명품적 왜 이 죄송합니다만 노래 선곡할 때 어떤 기준이셨어요?
3: 충동적으로 발표하게 된 참. 안타까운 곡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2: 네, 처음에 생각 없이 어떻게 충동이 됐나요?
3: 네네. 원래 이제 통기타를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2: 네네네.
3: 이제 지방에 통기타 공연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2: 아, 네네.
3: 아, 그러면서 이제 앨범이 있냐, 없다, 뭐 이런 안 좋은 소리가 있으면서.
2: 네네. 안 좋은 소리는 아니고 좀 무시하는 아하. 듯한 그런 표현들이
3: 그렇죠.
2: 음반이 없으면 가수가 아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3: 그랬습니다.
2: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음반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3: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원래는 그 7080 통기타였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그 까짓거라는 세미를 받으면서
2: 이게 이제 트로트였어요.
3: 이쪽 세계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제 요즘에는 트로트하고 포크 쪽하고 그 선이 딱 그어진 건 아니에요.
3: 그러게요.
2: 왔다 갔다 하면서 성인들이 좋아하면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니까.
3: 그러니까요.
2: 네, 이게 장르적 부분들이 그 정통 트로트를 부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 네.
2: 이게 까짓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3: 네.
2: 그 명품적 까짓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노래가
3: 이제 그 이성환 선생님이 주셨던 로맨틱 사랑하고 혼나게 살자라는 노래.
2: 네네네.
3: 우리 또 그 종은영의 가요 세상에서 되게 많이 틀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로맨틱 사랑을 많이 아시거든요.
2: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생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노래 선곡하는 분들이.
3: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할 때 이걸 평생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그냥 충동 구매처럼 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실패가 조금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많은 인생에서 그럴 거예요. 많은 충동적 부분들이 옆 주위에서 환경적인 것들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조금만 한 템포에서 내 중심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까짓것 한번 해볼까? 뭐 이게 아니라 좋아 좋아 다 좋아. 네, 이 마음도 아니고 내가 오로지 가야 될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3: 아니 그럼에도 그 좋아 좋아 다 좋아를 받은 그때부터
2: 네네네.
3: 이제 작년에 발표했었던 곡이었는데 매사가 좀 이게 긍정적인 가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희한하게 일이 좀 풀리면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2: 그래요. 모든 것들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 좋아 좋아 다 좋아 잊히면서
3: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 그래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서천에서도 좋은 가요 세상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뛰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 네, 들어가세요.
2: 연성의 좋아 좋아 다 좋아.

네, 좋아 좋아 다 좋아였습니다. 그 도연아 씨가 활동한 지참 오래됐어요. 도연아 씨 노래를 신청하시면서 네. 그 사랑은 언제나를 주셨는데 저하고 그 91년도에 방송을 같이 쭉 했는데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인데요. 네. 다시 또 요즘 활동을 시작하고 계시나 봐요. 네. 잠시 후에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성의 곰배를 주신 분,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드릴게요.

도예나의 노래 사랑은 언제나 전해드렸고요. 7월에서 8월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나이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닙니다. 함께 가시죠.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원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재난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김포, 이천, 용인 남부, 인천 강화, 전남 해남 남부, 전북 임실, 제주 제주시 서부, 제주시 북부, 서귀포시 중산간, 충남 아산, 홍성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재난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남 밀양, 의령, 창녕, 진주, 울산 동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 및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가 참 좋은데 난 녀석이 맘에 걸려 네가 참 좋아했던 너를 힘들게 했던 녀석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언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2장 법문.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매미 소리가 한창입니다. 수십 마리가 함께 울어대면 그 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져서 문득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매미의 사정도 알고 보면 참 딱합니다. 매미의 생존기간은 2주. 그 2주간의 울음소리를 내기 위해 무려 7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지내다 올라온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2주간의 바깥생활을 하기 위해 7년을 땅속에서 버텨낸다. 과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매미의 입장에서는 땅속에서 7년을 버텨내면서 겨우 2주간의 바깥 나들이가 서러워 그렇게 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입장이란 게 있겠죠.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아, 그때 저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아닐까요?

0: 김건모의 핑계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하는 경우죠. 그런데요, 그럴 땐 정말 잠시나마 내 입장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 이유를 가슴으로 깨우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정말 어렵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는 것.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상대의 마음까지 보듬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큰 마음을 가진다면 더욱 좋겠죠.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키우고 따뜻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1: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여름 휴가철이 되면 관광지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갔다가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전남 여수시에는 최근 3년간 들어온 유기동물 신고 건수가 890건, 1100건, 1300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7월과 8월의 월평균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많게는 3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예쁘다고 키울 때는 언제고, 귀찮다고 물건처럼 막 버려도 되는 걸까? 동물도 귀한 생명이고 사람처럼 아픔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다.

네, 여름 휴가철이 한창인데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이 동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기본 교리가 담긴 정전에는 동물을 동포라고 표현하며 동물이 주는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사람이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인간에게만큼이나 말 없는 생명체들에게도 소중하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원하는 것처럼 동물들 역시 그러하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전도서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같은 피조물로서 다른 점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나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남의 생명을 잘 보호해 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좋은 비결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생명이 오래 살고 싶거든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의 생명을 잘 보호해 줄 것이요. 둘째는 내 물건을 오래 잘 가지고 싶거든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의 물건을 잘 가지게 해줄 것이요. 셋째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싶거든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줄 것이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곡 음악으로 피아노라떼의 사랑을 담은 햇살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오래 사는 10가지 자연물과 생물을 꼽아 건강과 불로 장생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교, 불교, 유교, 그리고 한국 고유의 신선 사상도 담겨 있는데요. 이 10가지는 하늘과 땅, 동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물 5가지, 식물 2가지, 동물 3가지인데요. 자, 우리 조상들이 오래 사는 10가지를 꼽아서 불로장생을 기원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십장생, 2번 십이지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0: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1: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통일부와 종교계의 만남 소식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수요일 김남중 차관 주재로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까지 7대 종단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간담회에서 통일부와 종교계가 정례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됐으며 종단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북한 주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중 차관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있어 종교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통일부와 종교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는 대화와 협력을 위해 상호 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내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하고 평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종단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통일부와 종교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부터 미워하는 마음을 줄여나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종교계와 통일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을 잘해서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지요. 송창식입니다. 내 나라 내 결의.

네, 다음은 불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현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연임 도전 여부와 함께 차기 지도부 구도가 본격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는 오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됩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 금지 대상 종무직을 맡고 있는 승려가 출마하려면 8월 10일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총무원장 후보는 승납 30년 이상, 만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을 역임했거나 교구 본사 주지를 4년 이상 지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은 모두 321명으로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 본사에서 선출하는 선거인 240명으로 구성됩니다. 선거인단 선출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공고 후 각 후보는 한 차례 후보 등록 선언과 정견 발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현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연임 여부입니다. 2022년 단일 후보로 추대돼 투표 없이 총무원장에 오른 진우스님은 재임 기간 선명상 보급과 불교 대중화 정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종단 안팎에서는 진우스님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진우스님이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기간 총무원장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항마로는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등이 거론됩니다. 정념스님은 지난 6월 말 출판기념회에서 현 집행부를 비판하며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우스님은 최근 중앙종의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종단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스님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담화문을 통해 총무원 집행부는 사부대중과 사회적 기대에 걸맞게 안정과 화합의 기조 속에서 종단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종헌과 종법 질서를 준수해 나가겠다며 후보자와 선거인단을 비롯한 종단 구성원 모두가 종헌, 종법 질서 안에서 선거를 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7대 종단 지도자 중 한 분인 조계종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9월 3일에 실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의 역할과 또 앞으로 기대가 큰 만큼 선거가 잘 치러지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분이 당선이 되셔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홍순지입니다. 문수사.

네, 다음은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들려온 종교인들의 화합 소식입니다.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8월 9일 인천교구 부천 중삼동 성당에서 제19회 부천 종교인 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평화의 노래 하나 되는 기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 생명의 가치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회에서는 부천종교인평화회의의 20년 발자취를 회고하고 4대 종단 대표들의 평화 메시지와 기도문 낭독, 평화 주제 공연과 합창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종교와 세대의 이념을 넘어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도회에는 부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각계 인사도 함께합니다. 부천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허원배 목사와 영담스님은 평화는 특정 종교나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창립 20주년을 맞은 올해 이 기도회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평화를 노래하고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종교인평화회의는 부천의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종교인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종교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에 참 진리를 전파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화통일 기도회와 생명, 인권, 화해를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평화의 문화를 확산해 왔습니다. 부천 종교인 평화통일 기도회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열린 공간을 내어주기로 한 중삼동 본당 신자들과 본당 주임이자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 공동대표인 김영욱 신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라 2024년부터 올해까지 중삼동 성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영욱 신부는 종교는 달라도 평화를 향한 마음은 하나라며 함께 드리는 기도와 노래가 우리 지역과 한반도의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부천 지역의 종교인들이 참으로 귀한 만남을 2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어떤 지역보다 우리 부천 지역의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마음,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천 지역의 종교인들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교인들과 지역민들이 하나가 돼서 평화를 염원하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주교 음악 한 곡 전해드리죠. 사랑의 이삭줍기입니다. 하나의 길을 위하여.

네, 다음은 원불교 소식입니다.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가 개발한 마음공부 기반 자살 예방 프로그램 다시 살림이 정부의 전국 확산 우수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 추진본부는 7월 9일 중앙 지방정부와 자살예방센터, 경찰, 소방, 종교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지킴 민관협력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살예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우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민간 종교계 세션에서는 원불교의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다시살림이 대표 우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박대성 교무가 발표를 맡아 원불교의 마음공부와 현대심리학을 접목한 개발 배경과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문화사회는 교당과 학교, 군부대,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송민섭 범정부 생명지킴 추진 본부장은 자살 예방은 정부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원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민간,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에 공유된 우수 모델을 다른 지방정부와 관계부처로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지킴 추진본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원불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현장 의견도 검토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남녀노소 유무식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불교 마음 공부를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은혜 낙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 한번 돌리면 그곳이 곧 낙원입니다. 자,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니만큼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천혈의 만보살이 나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세계의 주역을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십장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오래 사는 10가지 자연물과 생물을 뽑아 건강과 불로장생을 기원했던 십장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십장생은 왕실의 병풍부터 민간의 베갯잇, 가구, 도자기까지 생활 곳곳에 쓰일 정도로 단순한 장수의 염원을 넘어 도교, 불교, 유교, 그리고 한국 고유의 신선 사상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십장생은 하늘과 땅, 동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물 5가지, 식물 2가지, 동물 3가지인데요. 자연물 5가지는 태양과 구름, 산과 물, 그리고 돌입니다. 식물 2가지는 소나무와 영지버섯이고요. 동물 3가지는 학, 사슴, 거북입니다. 십장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도교인데요. 도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육체적으로 늙지 않고 오래 살며 신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선들이 먹는 이상적인 약초와 신선이 타고 다니는 구름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또 학은 도교에서 신선이 타고 다닌다고 하고 사슴은 천년을 산다고 전해지는 신선세계의 동물이자 신령스러운 기운을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십장생은 불교의 영향도 받았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거센 풍파에 굴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산과 돌,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은 변함없는 진리와 깨끗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또 불교 경전에서 거북이의 껍질은 수호와 보호, 그리고 신령한 지혜를 뜻하죠. 십장생에는 한국 고유의 신선 사상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산과 나무, 해 등 신령스럽게 여기는 자연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는 온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이자 절대적인 빛이고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름을 잃지 않는 기상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죠. 십장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 속에서 해와 산과 물과 같은 자연 요소와 나무와 동물, 버섯 같은 생명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와 평화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조상들이 바랬던 장수는 단지 숨을 오래 쉬는 장수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와 질서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십장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7405 쓰시는 분 정답은 1번입니다. 십장생 맞춰주셨고요. 9112 쓰시는 분, 어이쿠 날씨가 놀래게 합니다. 6시가 넘었는데도 41도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이고, 오늘 정말 또 더운 날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서에서 입추까지가 가장 더운 절기 2주다. 그리고 그 2주 안에 초복, 중복, 말복이 다 있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 더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장생을 좋아하고 장수를 염원한다는 것이 뭐 단순히 그런 그 바라는 마음에서만 오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더위를 잘 관리하고 여름철에 나오는 제철 음식도 먹고 그런 또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람님 정답은 십장생입니다. 문제에서 알았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입니다. 정말 7월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저 대신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 7월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왁스입니다. 황혼의 문턱.

네, 선정희님께서도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7월 한 달간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인사를 보내면서 이 7월을 마무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게,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7월 한 달간 참 덥고 여러 가지 짜증나고 힘든 일도 많았지, 수고 많았어 하면서 그렇게 한 달간 무탈하게 잘 보낸 것만으로도 우리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또 격려, 응원의 한 말씀으로 7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6년 7월입니다. 자, 그리고 김주희님께서도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차에서 방송 듣고 있는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가올 8월도 행복하기를 바라면서요. 끝곡으로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원은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주말과 휴일을 앞둔 금요일이고요. 게다가 또 7월 말 7말 8초라고 불리더라고요.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이 유명 관광지로 향하는 길은 막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도심 역시 금요일 저녁을 맞아서 도로 위에 차들이 가득하네요. 어디를 가든 막히는 길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땐 그냥 라디오 크게 틀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노래를 부르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싹 풀리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그래서 흥겨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송춘입니다. 노래가락 차차차.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평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변함없이 여러분께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니까요. 잊지 말고 얼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죠. 또 7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바캉스 휴가 시즌, 네, 좀 분주한 그런 일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 네,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만약에 뭐 운전하고 계시다면 휴가를 떠나든 길 위에 계시든 또 퇴근길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많이 막힐 겁니다. 날씨도 오늘 덥고요. 답답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길이 막히거나 차 안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뭐 차 안에 있는 사람들, 운전자며 동승자들 다 짜증이, 불쾌지수가 쌓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래 따라 부르는 게 진짜 크게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도 노래를 부른 뒤에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스트레스가 탁 줄어드는 현상은 싱어스 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달리기를 오래 하다 보면 기분 좋아지는 러너스 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싱어스 하이. 좋네요. 특히 듣기만 하는 것보다도 직접 노래를 부를 때 더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크게 따라 부르시면서 기분 좋은 금요일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도 문자메시지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3부 4부에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은다방 음악다방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래저래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도레미송입니다. 봉봉 사중창단이 불러줍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83만여 명으로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283만 6,706명으로 전년보다 6.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노인이 121만 2천여 명으로 일반 수급자의 44.4%를 차지했고요. 노인 인구가 1,084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역별 수급률은 전북이 8.2%로 가장 높았고요. 부산 7.9%, 광주 7.6%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와 MRI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환자가 직접 QR코드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싼 비용이 드는 의료장비의 중복 촬영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내용의 영상 정보 공유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환자가 이전에 찍은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급됩니다. 복지부는 의료 영상 정보 공유 체계가 안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고가 장비 촬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가운데 부산 등 경남 지역 네 곳에는 폭염중대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경남 양산 기온이 41도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경남 지역은 극한 폭염이 이어집니다.

남정일이 부른 한마는 타향사리 그리고 박옥희의 찾아온 선창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 이렇게 더운 날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소중한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리고요. 은나방 창가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을 즐기며 보내겠습니다. 대구 북구의 윤형주님 가족들과 여행 준비도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그래도 떠나시기 전까지는 일단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 여행 계획도 잘 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더위인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땀이 나면서 마른다고 할까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역시 대구 달성군의 김동식님도 더운 얘기 주셨고요. 뒷번호 8598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오늘 방송이 기대된다고 기대를 가득 표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좋은 노래와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청곡으로 그정 못 잊어 그리움은 가슴마다 흰구름 먹구름 황토 십리길 중에서 한 곡 부탁합니다. 마이그노스님께서요. 그러면 나훈아의 노래로 같이 듣겠습니다. 그정 못 잊어.

안녕하세요.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시간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금요일 날씨는요, 현재 24도에서 32도고요. 예. 일로반고 기준으로 소식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멀리 우리 강태형님 살고 계신 엘살바도르입니다. 새벽에 또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꽃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엘살 오라버님, 애청자 여러분, 7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네요. 8월도 건강과 행복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바니걸스의 그냥 갈 수 없잖아를 청해 주셨어요. 요거를 1부 마무리 곡으로 준비해 놓고요. 오늘 은다방 3부 4부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오늘이 휴가철이고 좀 금요일 날은 또 개인적으로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자창이 조용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고 보내주신 신청곡도 저희가 꽉꽉 채울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들꽃님의 신청곡 바니걸스의 그냥 갈 수 없잖아. 네, 이걸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어요. 2부 첫 곡은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오성이가 부른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고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윤태천님 인사와 함께 오셨네요. 7월의 마지막 날이자 불금이네요.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다음 주가 더위 절정이래요. 조금만 참아 보입시다. 건강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네, 또 지나가는 겁니다. 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더위는 맹위를 떨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조심 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명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동 배영준님 역시 7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하시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제작진님, 진행자님, 그리고 아인가족 애청자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8월에도 변함없이 아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네, 따뜻한 인사와 함께 막 가는 7월을 또 배웅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은하수님께서 7월에도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제작진님께 감사드리고요. 8월도 잘 부탁합니다. 내일 저녁에는요 밤바다에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밤바다 재밌거든요 하시면서 주말 또 계획을 주셨네요. 부산에 사시니까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바닷가에 살고 계신 분들은 휙 떠날 수 있잖아요. 시원한 주말 저녁이 됐으면 좋겠네요. 변산 민호님이 사연과 신청곡 주셨는데요. 사진을 주셨어요. 넓은 그 논에 드론으로 농약을 치는 사진과 함께 드론이 지금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주셨는데, 트럭에 드론을 싣고 논에 병충해 약을 버튼으로 탁탁 조정하면서 간편하게 쉽게 끝내고 방송 들으며 집에 가고 있는데 참 살기 편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AI 농부시네요. 우리 변산 민호님. 백야성의 마더로스 북이 청해 주셨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 곡 들으면서 휴식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전주에서 현동수님도 와주셨어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저녁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김상범의 오뚜기 인생 청해 주셨어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 인생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날도 뜨겁고 또 그러니까 열대야도 있고 하니까 입맛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한 거, 좀 상큼한 거 이런 것들 좋아하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 여러분들은 슴슴한 물냉면 또 좋아하시고 콩국수도 또 좋죠. 예. 상도동 애청자 조남진님께서 글을 주셨는데요. 아,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아유, 여보, 콩국수가 먹고 싶어 했더니, 아, 웬일로요? 밖에 나가서 사먹고 오지, 하지 않고, 콩국수, 국수 삶을 물을 불에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게 아인과, 예, 진행자 쌤의 위력입니다. 아, 좋아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왜 눈치를 보세요? 예. 조남주님, 재밌으세요. 예. 늘 유쾌하시고.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콩국수 한다고 콩을 껍질째 갈아버리면 약간 까끌까끌하니까 집에서 먹는 거는 콩깍지를 다 까자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딸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콩을 깠습니다. 예. 저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 조남주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정임진님 오셨어요. 출첵합니다. 어제는요, 새벽에 농장을 다녀왔죠. 뭐예요. 들깨, 서리태, 순치고 예초 작업부터 했답니다. 생각보다 34도였는데 살만했습니다. 아우, 농부님 애쓰셨습니다. 네. 33도쯤이야, 뭐. 오늘 41도까지 올라갔다는데요. 뭐. 정말 대단하죠. 날씨가. 노래 좀 듣겠습니다. 세 곡의 노래를 이번에는 준비했는데요. 우리 강남의 서풍근님께서 나훈아의 조금 아까 노래 그정문이죠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찡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은 나훈아의 라이벌 남진의 철새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또 안양에서 진윤철님께서 오늘도 참석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윤한기의 장밋빛 스카프 청해봅니다. 청해 주셨고요. 한 곡 더는 부산 은하수님의 신청곡입니다. 이필원의 추억까지 이어집니다.

인천 도건님, 네,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기대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래 들으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2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는 음악다방 은다방이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자리해 주시고요. 2부 끝곡은요, 성북동의 배용준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주입니다. 팔도 타령.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시원한 가을이 오길 기원하면서 가을 노래 한번 신청합니다. 대구에서 남준호님께서 이르게 가을을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영남의 낙엽은 지는데 전해드렸는데 지금 남준호님은 조영남의 낙엽이 가는 길이라고 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낙엽이 가는 길이라는 노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혹시 이 낙엽은 지는 데가 아닐까 해서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잘 들었습니다. 3부가 시작됐고요. 참 오랜만에 글을 보내봅니다. 더운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진짜 더워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매일 청취하는 방송이 저에겐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신청곡은 이태호의 아우라지입니다. 들려주시겠습니까? 청해 주셨는데 이 이태호 가수의 아우라지는 또 최근 아무래도 80년대 이후에 발표된 곡이니까 저희 들려드리는 음악 시기와는 조금 맞지가 않으니까 다른 곡도 한번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은다방 있으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이제 얼른 또 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은다방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2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꽉 찬 7월의 마지막이자 금요일이네요. 정말 모두들 열심히 사셨으니 보람되게 7월을 보내주십시다. 가기 싫다 그래도 보내야죠. 8월을 맞이해야 되니까. 대구 달성군 화은읍의 평강공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보내야죠. 갈 거는 보내고 오는 건 맞아주고. 네. 이수미의 잘 가거라 엔제로 사연과 딱 어울리는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음악다방 은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 왕의 청자님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에요. 이육사의 청포도로 시작하는 시를 읊던 그 시간이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좋은 음악과 소소한 행복을 주신 덕분에 즐거운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태양의 계절 8월에도 즐거운 방송, 사랑의 방송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해 주시고요. 가시도 친장미님도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뒷번호 9205 쓰시는 우리 애청자님 오랫동안 청취했어요. 원음 방송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하시면서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노래 곡목도 가끔씩 실수로 잘못할 때도 있고요. 노래 가사도 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예쁘게 봐주시고 또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 사연과 신청곡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 9205님도 사시는 곳과 성함도 좀 알려주시고 이제는 듣고 싶은 노래도 좀 청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205님. 안녕하세요. 이런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2519 쓰시는 청취자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지난날 학교 마치고 달려가야만 들을 수 있었던 연속곡 노래였는데요. 저는 라디오가 없어서 다음날 친구가 전해주던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그 얘기 기억이 떠올라요 하시면서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를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요 프로그램이니까 동요는 잘 선곡이 안 되지만 그래도 추억입니다. 이게 벌써 74년도에 방송이 됐던 M방송 라디오 연속극이네요. 저도 이 노래 주제가 파란 해골 13호 납작코가 되었나 이거 기억합니다.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금과 은이 부른 처녀뱃사공 대구 김동식님 그리고 동네에서 구경옥님은 사연을 주셨는데 소개하고 김트리오의 연안부도 띄워드리죠. 부산은 오늘도 38도를 넘나드는 정말 실외 활동은 매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더위에 면역이 생긴 것도 같아요. 애청자분님들 2시간 함께 좋은 노래로 지친 몸을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진행해 주신 기념하면서 응원도 듬뿍 보냅니다. 3부 음악다방 신청곡으로 김트리오의 연안부두입니다. 청해 주셨네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구지 대감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예쁜 검은 라디오에 89.7 이렇게 주파수가 찍혀있는 라디오를 찍은 사진이에요. 듣고 계신다는 뜻이죠.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위례에서 김똑강님께서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7시가 어김없이 돌아왔군요. 오늘은 오기택의 찾아온 고향을 신청합니다. 청해 주셨어요. 그럼 이 노래 듣기 전에 인천 도건님이 청해 주신 김세레나의 집세기 신고 왔네, 그리고 이어서 찾아온 고향 이렇게 듣고 오겠습니다.

옥수수물을 입고 풋대추 익어가는 고향을

모두들 계곡으로 바다로 떠나는 휴가철입니다. 문득 옛 고향이 생각났어요. 소꿉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제 고향은 광명역이 생기면서 저의 고향은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발전한 건 뭐 너무 좋은데 가끔씩 고향의 옛 모습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효심님. 아 진짜 그러시겠네요.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잖아요. 예. 저도 뭐 광무역역 가끔씩 이용하려고 그 근처 지나가는데 거긴 넓은 주차장과 예, 그런 것밖에 없지 고향을 떠올릴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김상진의 고향 아줌마 청해 주시면서 예, 추억의 이야기 주셨어요. 우리 달구지 대감님이 저녁마다 라디오와 아름다운 인생 들으면서 운동하는데 아무 곡이나 한 거 부탁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 김상진의 고향 아줌마 같이 들으시죠. 뭐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고요. 에, 저는 4부에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노래와 이야기 남은 30분도 꽉꽉 채워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얹혀진 은희의 모래외의 발자국 전해드렸습니다. 4부 시작됐고요. 인천 왕 애청자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시원한 것 같습니다. 뭔가 파도 소리가 착 들리니까. 예. 와,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 오셨어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집 네, 저 출간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예, 좋은 일. 빨리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사연 주셨어요. 7월의 끝자락 마지막 날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8월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익어가듯 우리님의 삶에도 좋은 일과 행복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사말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신규식님 얼른 시집 출반 소식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뒷번호 3418 쓰시는 청취자님 오늘 새싹 문자로 처음 와주셨어요. 장렬하는 무더위에 태양도 서산으로 넘어간 이 시간 고향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모깃불 놓고 평상에 둘러앉아 있을 이 시간 그리움을 담아서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네,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연과 신청곡은 우리 박춘식님 그리운 추억의 옛 시절, 고향 시절과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고은봉의 명동 브루스 청해 주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소개하고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추억의 멜로디, 그때그때 나오는 노래, 이 노래 유행할 때는 어디에 있었고 몇 살쯤 되었었더라. 그 시절 그 추억이 떠오르곤 하지요. 고향의 흙냄새같이 다정한 시간, 네 어찌 그냥 스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골집에 과수원 할 적에 여름이면 산 밑에 있던 우리 집 과수원. 여름 저녁 때 되면 호롱불 켜놓고 친구들과 과일 먹으며 야외 전축 틀어놓고 수다 떨고 놀던 시절. 지금은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인생 황혼기에 모든 친구들 건강 잃지 말고 모임 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큰 눈신 전 옛 꿈은 사라지고 언제나 언제까지

녀석든가 언제나 언제까지나

고은봉의 명동 블루스 이어서 남정희의 새벽길 들으셨는데요. 새벽길은 고양시에 살고 계신 윤창호님이 청해 주시고 사연 주셨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서로를 걱정해 주시는 원은 가족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시골 농촌에 어르신들 계시는 원은 가족 계시면 요새 더위에 필요한 목에 거는 선풍기 또 목에 거는 냉동팩 등을 구입해서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8월에 뵙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시골에 어르신들이나 지인들, 친척들 계시면 또 시골에 살고 계신 분들 계시면 뭐 이렇게 구입하거나 마련해서 좀 시원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냉동팩 같은 거 목에 거는 거 아무래도 땀도 나고 하니까 시원할 것 같아요. 윤창호님이 챙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조남주님께서요. 저보고 제가 있어서 든든하신가 봐요. 이리저리 치여서 자칫 외롭고 우울할 수 있는 우리네 남성 시니어들과 대화해 주시는 자상한 우리 진행자님. 아, 이틀 동안 또 어디에 맘 붙이고 견디나 하시면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있으시면 되지요.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월요일날 생방송 때 또 뵈면 되지요. 아, 고맙습니다. 애청자 조남주님 사연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인천 부평에서 맑은 호수님도 이번 주도 금요일까지 그리고 7월에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8월이에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월요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맑은 호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앞서 신청곡과 사연 주신 박춘식님도 감사하고 고맙고 건강 지키시고 수고하세요 해주셨고요. 또 인천 왕애청자님 새벽길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어요 하시면서 나중에 괜찮으시다면 수요 DJ 라이브 시간에도 한번 부탁드려본다고 제가 준비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청해 주신 노래 뭐 외국 팝송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두 곡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우리 대구에 살고 계신 주순이님이 아까 일찍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주셨고요. 또 금채원님도 주신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소개하고 띄워드리죠. 주순이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출석해요. 하루하루도 벌써 7월도 마지막 주. 우리 모두 자기 자신한테 7월 한 달 더운데 고생했다고 인사해봅시다. 남은 시간도 아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모두 모두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곡은 이연의 아름다운 일요일이에요. 청해 주셨는데 이연의 노래는 즐거운 일요일이에요. 이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양미란의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 금채원 기사님께서 저는 일기예보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는데 요즘 관심 있게 보니 저녁 6시가 넘어도 41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놀랐고요. 저는 사연으로 은다방 동백오빠께 양미란의 당신의 뜻이라면 정중히 한번 부탁해봅니다. 청해 주셨어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네 형님 먼 길 배웅했어요. 아, 이제 저녁 장사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지금이야 인사드려요. 기분 좋게 8월을 맞이합시다. 인천 부평의 우태백님 오늘 하루 애쓰셨네요. 또 뒷번호 5584 쓰시는 청취자님 찾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청곡 쭉 주셨는데 이제 방송이 다 끝나가지고 월요일날 생방 때 한번 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 박은자님, 네, 딸내미 생일이었어요. 가족 친구를 초대해서 저녁 맛있게 먹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겠네요. 충남 서산에서 유학수님도 와주셨고 과천의 손대식님도 함께해 주셨고 신나게 리듬에 따라서 흔드셨다고 다가오는 8월도 아인과 함께입니다. 우리 대구에서 주순이님, 동네에서 구경옥님, 삼성동 박은자님, 강태형님, 들건님 모두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쁜 일 마치고 은다방과 함께하신다고요. 우리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께서 박상규의 조약돌 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마무리하고요. 한 주간 더운데도 잊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또 반가운 인사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환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따뜻한 대우를 받고 또 내 손으로 피땀 흘려 이뤄낸 성과에 대해 그 공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리 높여 말한들 정작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깊이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참된 대우를 받아 누릴 수는 없겠죠. 일의 성과에 대한 가치나 공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남들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해줄 때 비로소 그 공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아무리 높이려 해도 진짜 대우가 되지는 못하고 내 공을 내가 아무리 드러내려 해도 온전히 빛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제일 먼저 정성을 쏟아야 할까요?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 임주연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 정작 남들에게는 기본 예의조차 없이 함부로 대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이 땀 흘려 쌓아 올린 공은 은근히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서 자기 공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2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지 못하나니 남을 대우함이 자기의 대우가 되며 자기의 공을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나니 남의 공을 잘 드러내어줌이 자기의 공을 드러냄이 된다. 내가 먼저 남을 정성껏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진심으로 나를 대우해줄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법입니다. 또 남의 공을 인색하게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정작 내가 어떤 귀한 공을 쌓은들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주려 하지 않겠죠. 남을 대우함이 곧 나 자신을 대우하는 길이고 남의 공을 기꺼이 칭찬해주는 것이 곧 내 공을 온전히 빛내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05장 세계 조판 이가운데, 성가 107장 저허공의 밝은 달은, 성가 132장 항상 밝은 빛.

어느 날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늘어놓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요구대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속으로 무시를 하거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안 당하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쌓은 공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 역시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겠죠. 억지로 내 공을 남들에게 과시하려 들면 상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일도 내 공이 온전히 빛나는 일도 결국 남들이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지 나 혼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우해줘야 나 또한 그들로부터 진실한 대우를 받아 누릴 수 있고 내가 먼저 타인이 흘린 땀과 공을 밝게 드러내줄 때 내가 쌓은 공 역시 남들이 스스로 찾아내 그 빛을 더해주는 법입니다. 혹시 나는 스스로를 대우하려 하고 내 공을 내가 어떻게든 드러내려 부질없는 힘을 쏟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동훈 교무의 나는 구도자, 한청복 교무의 길, 김선일의 나에게.

정산 종사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지 못하나니 남을 대우함이 자기의 대우가 되며 자기의 공을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나니 남의 공을 잘 드러내어줌이 자기의 공을 드러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말로 스스로를 자화자찬한들 그 자체로 진정한 대우를 받거나 내 공이 참되게 빛날 수는 없을 겁니다. 타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으로 나를 대우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흘린 땀과 공을 기꺼이 칭찬해줄 때 비로소 내 가치도 깊이 있게 완성되는 법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하거는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받고 싶은 대우가 있다면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우해주고 남들의 작은 공을 밝게 빛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피워낸 공덕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문이 끝곡으로 고우리의 고마워요 감사해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다. 도가 뭐냐고 묻는다거나 부처가 뭐냐고 묻는다거나 할 경우에 너는 얼마나 공부했냐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르이 정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스승이 이제 법문을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형상이 없어 얻을 수도 없음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다. 이게 여러 가지 허공법신이 무슨 응화법신이 등등 했지만은 계속 한 자리예요. 법신불 이론 자리, 이론 법신불 자리. 그 진리 하나 키치면 삼천대천 세계에 널려 있는 모든 경전 또는 모든 진리 있지 다 섭렵할 수가 있다. 한 생각 움직이지 않냐고도 다 할 수 있다. 한 마음 내지 않냐고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공부하는 묘 아닙니까? 송하기를 법내 생어성하고 법은 이에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성심에 발현했어요. 성품이 바로 법이다. 그러면 성에서 발현되는 그대로가 법이다. 그 말이죠. 신자 아유군이라. 몸이라는 건 이제 나의 육체를 이루는 것이다. 몸은 육체죠. 그래서 불은 심리등하니 부처는 이의 마음 속에서 온나니 비기체비비니라. 내 몸에 갖춰져 나는 게 아니어라. 이게 뭐냐 그러면 법신불액입니다. 법신불액이에요. 법은 성품에 나오고 몸은 이 육신 나서 이 육신 외에 다른 몸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는 너의 몸이 있고 너는 너의 또한 너의 몸이 있고 나는 나의 몸이 있다. 또 부처도 심시불 마음이 우찬이에요. 성법신불 이것도 변형을 시킬 수도 없죠. 이래 돼 있으니까 부처는 이의 마음 속에서 부처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얻어져야지 깨우쳐져야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부처는 이룰 수가 없다. 금생에 못했으면 다음 생에 오고 다음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에 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닦아가야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땐가 기연에 닿으면 기연이 닿으면 눈 깜짝하지 않냐고 바람발 뛰지 않냐고 입 한번 열지 않냐고도 그 자리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왜 그러냐 내 몸에 갇혀져 있기 때문이다. 내 몸에 내 속에 갇혀 있어요. 내 몸에 저 멀리 어디가 있다 하거나 저기 저 사람에게 있다거나 어디 하늘 어디 있다거나 저 땅 밑에 어디 있다거나 그랬으면 혹시 이제 그 때로 아쉬운 소리 해서 자꾸 좀 달라고 자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냥 그 좀 달라고 헐랑아도 모르지만은 아쉬운 소리 하나 사지 않냐고 돈도 드리지 않냐고 어떤 수고도 드리지 않냐고 그대로 내 몸에 갇혀 있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되잖아. 법신심태 법신은 마음 이면에 있는 것이오. 근데 마음이 일어나 이전에 있다 그 이전에 분명히 있다. 원리우 우궁장이라 둥근 진리는 우주 하늘에 갈랐어라. 이게 말이니까 우주라고 그랬지. 어디 우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밖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서 보면 또 우주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중무진일 수밖에 없다. 욕적 명청불인데 밝고 맑은 부처를 증능하고자 할진대. 근수물 정량하라 부지런히 닦아 게을러 어진거리지 말라. 중생의 탈을 벗고 부처의 법신을 입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진리의 길을 수행의 길을 밝혀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된다. 그러셨지만은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것이 공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마녀 보느니라 그랬으니까 우주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자는 집이다, 지붕이다, 크다라는 뜻을 이제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자와 이제 지부자가 이제 결합된 모습. 여기에서는 발음과 모양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자는 본래 지붕이나 처마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전통 가옥에 있는 처마는 높게 솟아오른 곡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감겨져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우는 지붕, 처마, 굽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넘기겠습니다. 주는 역시 같은 의미예요. 무한한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는 집이나 주거, 하늘, 또 집면자와 이제 말면물자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주는 천지사방과 고왕금내다. 고왕은 우고 금내는 주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세계 또는 천지간 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공간, 자연 또는 두라고도 한다. 질서 있는 통일체, 또 가운데 물질과 복사가 포함한 모든 공간. 그게 문자는 자연계에서 오래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일러 우라 하고 사방과 위아래를 일러 주라 하였다. 이제 왕고 내금 이지 주요 사방상하 이지 우라.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건 이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시공이 바로 우주다. 그럼 그 얘기죠. 이게 시간 공간을 통틀어서 결국은 우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주가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또 넓고 또 넓고 또 넓고 우주가 중중부지래요. 얼마나 높고 크고 그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넓고 큰 우주도 이론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론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이론 진리의 안에 약간 이제 작용이죠. 조화, 이런 것들이. 또한 한대학자의 장영은 우의 겉은 담이 없고 주의 실마리도 또한 답이다. 우지표 무국, 주지 단 무궁이라. 담이 없다, 여기. 그러니까 이런 진리 외에 무엇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런 설사 또 있다 한 날 또 이렇게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진리를 벗어난 건 만물은 물론이지만 우주 자체도, 공간 자체도 벗어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실마리도 함이 없다고. 그 조금 엿보려고 해도 엿볼 수가 없어요. 근데 철학은 우주, 즉 모든 공간, 시간, 물질과 모든 것을 통칭하며 물질의 전체이며 물리학과 천문학 최대 연구 대상이다. 이게 철학은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시간이 무궁무진하고 공간은 무한대로 존재하며 질량은 무한으로 있다. 이제 질량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성자들이 정말 대각을 이룬 성자들이 무슨 천문을 모르겠습니까? 물리를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고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단 마음을 쓰지 않을 뿐이다. 그 방향에 주력을 하지 않을 뿐이다. 몰라서 주력 갖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쓰겠죠.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아니하고 중생제도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외하고 이제 성의품 26장에 보면은 허공복계를 소유해서 이전 등기를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허공복계라는 게 바로 이런 진리다. 이게 이런 진리를 깨쳐야 너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그 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당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제 이 마당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든지 해놓고 이제 몇 명의 친구들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돌 사금팔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제 제일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허공밖에 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 아, 깨치고 아는 사람이 주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전 등기를 얼마만큼 했느냐. 등기를 해놔야 돼요,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놔야 이게 확실히 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침범을 못한다. 세상에 주인이 있는 땅인데도 팔아먹어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뭐 국유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 벌어준다. 옳은 방향이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흥복계는 주인이 없다. 등기부에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호응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이전 등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현상 보이는 이것만이 내 것이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너머, 보이는 너머까지도 내 땅이다 또는 내 호응이다 이렇게 등기를 확실하게 해놔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신 거예요. 이제 중국 남송 때 사상가인 우주위련지에 내 분수안이 있다. 우주관사시 기분 내 사랑. 우주위련지 말은 내 있다. 이렇게 넓게 전개되어 있는 이 우주가 내 안에 그대로 담겨있고 갈무려져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이 되어 있다. 담겨져 있어요. 근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갈무려져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어서가 아니라, 누가 주입시켜서가 아니라, 아, 그대로 갈무려져 있다. 그래서 우주의 일이 기분내사, 기분내사가 결국은 우주관사다. 이게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뿐 아니라 만유와 마음까지도 또한 한 우주요, 한 이치며 한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연결됐죠. 다 연결됐죠. 이 세계가 연결, 세계 인류가 연결된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안의 생명이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수륙공계 모든 생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결될 상황을 내가 얼마만큼 품어주느냐, 내가 얼마만큼 제도하느냐, 이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전부 연결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 조정사원이라는 그 이제 책에 보면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주란 천지사방을 우라하고 고한금내를 추라한다. 천지사방이 뭐예요? 공간 아닙니까? 공간이 우예요. 또 고한금내 왔다 갔다 옛날과 지금 또 미래까지도 이거 추다. 시간 공간 그 자체가 우주다 말이죠. 그래서 우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있는 이 자리, 눈을 뜨면 우주를 보고 말을 하면 우주를 하고 냄새를 맡으면 우주를 맡고 눈으로 보면 우주가 보이고, 그래서 시간 공간을 벗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이 자리다. 또 선문염송집에 보면은 우주란 사방상하를 우라하고 고한금내를 추라한다.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 공간이 좋은 게. 또 지문경운에도 우주가 지극히 높다는 것을 알면 공경하기를 천속, 천속은 곧 부모이다를 너무리라. 우주가 얼마나 높습니까? 지극히 존경의 대상이 좋은 게. 그래, 이런 진리가 존경의 대상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우주를 섬기면 된다. 진리를 섬기면 된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우주를 공경함이 되고 결국은 진리를 공경함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를 통해서 우주를 알고 시간 공간을 알고 이를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라고도 네, 할 수 있겠죠. 종경로에 보면은 겁진소시 일체소요 계동호응이라. 겁이 다해서 시간이 다해가 돼가지고 태워질 때 일체소요는 모두 텅 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그래서 억만금을 세상에 살면서 쌓았다 할지라도 갈 때는 나무 옷 한 겹 입고 가는 겁니다. 그래, 큰 집이 뭐 천간이라도, 그런 얘기예요. 천간이라도 내가 잠자는 데는 한 병이 필요하다. 그저 한 병 정도 가지면 내가 뒤척뒤척 하면서 잘 수 있는 거죠. 천간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처럼 이렇게 다 텅 비워라. 떨쳐내라. 덜어내라. 그래서 이제 그 무소유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글 한 편을 이제 지은 거예요. 오등신자는 12 우주 광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자체가 우주요. 광막한 우주가 바로 내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바로 우주고 광막한 우주는 바로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우주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또한 우리의 성품은 이의 우주이고 고요하고 거극한 우주가 바로 내 성품이라. 그러니까 오등성자는 시위우주라. 우리들의 성품이라는 뭐냐? 바로 우주라. 또한 우리의 행하는 바가 이의 우주의 움직임이고, 그러니까 또한 우주의 조화를 부림이 이의 몸에 미쳐 활용되는 것이라. 정조우주, 고요한 그 우주가 바로 내 성품이다. 그러니까 성품은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이거든. 그러니까 고요한 자리다. 말이죠. 맑은 자리다. 밝은 자리다. 오등소행은 내 우주지 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육군 작용을 하는 것은 결국 우주가 움직이는 거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움직이냐. 진리가 보시는데. 아니, 보신다기보단 내가 진리 자체인데 어떻게 함부로 움직일 수 있냐. 지금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선진께서 교당에 계시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찾아왔더랍니다. 종교는 뭐 보시도 하고 남을 도와준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사는데 길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 교문점 딱 크죠. 이게 교당에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교무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도울 길은 없고 그대가 육신을 가졌는데 팔을 하나 잘라서 팔 경우에 10억을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팔을 하나 떼주고 10억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겠더라고 하더랍니다. 팔 하나 떼주고 10억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무님이 그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궁은 나갈지라도 세상에 그 몸까지 팔아서 팔 하나 팔아가지고 10억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행하는 바가 우주 움직임인데 어떻게 우주를, 우주의 한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 부분을 팔아가지고 돈을 호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냐. 이건 내 팔이 아니라 우주팔이에요. 우주팔. 이런 진리팔이에요. 이런 진리팔을 내가 조금 궁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떼가지고 주고 돈 10억 받아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육군 동작을 얼마나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소행은 행하는 바는 우주동이다. 우주지동, 우주지동.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다. 우주지 변화, 우주지 사화는 내 체신지 용해라. 그래서 우주의 조화, 불임이 이의 몸에 미쳐서 활용되는 것이죠. 우주가 나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주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위 5등 흡식은 따라서 우리가 숨을 쉰다. 이것은 우주지 성주예요. 우주의 성주 괴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주 괴공인데 이 성의 자리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 흡식이다.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우주가 숨 쉬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주가 숨을 쉬더라. 또 반면에 호식은 즉 우주지 쾌궁이야. 호식이에요. 내뱉는 것은 이건 우주가 내뱉는 거예요. 내가 숨을 내뱉는 게 아니라 우주가 내뱉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몸과 마음은 여피 우주 불가불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저 우주를 접으러 조금도 변함이 없고 둘이 아니다. 하나다.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주심을 또 우주신을 우주행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동작, 육군동작, 행주자와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 보고 침 뱉으면 결국 자기에게 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우주는 산다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사기를 부리고 함부로 속이고 어찌고 그런 것은 결국 우주를 속이고 우주의 사기를 치고 우주를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죄벌이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사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자연스레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물놀이를 즐기러 떠나는 가족도 많지요. 휴가를 즐기다 보면 다양한 안전사고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철 야외 활동 안전수칙과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물놀이 사고는 보호자의 주의태만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놀이 사고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둘째,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입수합니다. 셋째,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넷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을 금합니다. 다섯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여섯째,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하지 말고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일곱째, 인명구조 시 가급적 튜브, 장대 등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다음은 나들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아이들에게 자연의 생태 체험을 위해 바다나 산과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바다보다는 산과 계곡에서 주의할 점이 의외로 많습니다. 화상이나 위험식물, 벌레 등으로 인한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산이나 계곡으로 휴가를 갈 때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와 얼음팩은 기본으로 챙기고 벌레와 위험식물에 긁힐 수 있으므로 소매와 바지는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긴 옷으로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가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여름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싶다면 안전하게 보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겠죠?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이훈품 4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24장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글 마지막 어딘가에라도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며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일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일원상의 진리가 온 누리에 가득한 8월의 아침이 열렸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8월,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들께서 백지 혈인의 기적을 낮추신 거룩한 법인의 달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던 선진님들의 사무 여한의 서원, 뜨거웠던 그 여름날의 천지를 더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선진님들이 올리셨던 그 간절한 마음의 촛불, 지금 이 시대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켜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11년 8월 1일에 원음방송 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롭게 맞이하는 이 8월은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달이옵고 우리 교단이 구인 선진님의 사무여안의 혈심혈성이 모여 법계로부터 인증을 받은 법인의 달이옵나이다. 이 뜻깊은 8월에 나라를 찾고자 했던 선조들의 그 투철하고 일관된 정신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합하게 하옵시고 구인 선진님들의 그 신성을 체받아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이나 괴로움도 극복하며 제2, 제3의 법인 성사에 정성을 다하는 주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한 이 8월은 많은 비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오니 심신간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 대하는 모든 경계들을 잘 활용하고 모든 일에 은혜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WBS 원음방송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이론 교법을 널리 전파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송 교화 사업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며 영생을 통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어사오나 더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며 원음방송의 전파 송출에 있어서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의 세계는 급격한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고유의 인정과 존엄성이 메마르고 정보와 기술과 자본의 독점으로 계층 간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제어되지 않은 물질 문명의 속도로 인해 인류 삶의 본질적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며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나이다. 바라오건대 이러한 인류적 위기 속에서 원불교의 개교정신을 다시금 새기어 안으로는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물질문명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과학을 선용하게 하시어 영육이 쌍전하고 내가 겸전한 결함없는 평화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기도에 정성을 다해 동참한 기원인들의 마음마다 신심이 살아나고 복회가 증진되어 날마다 기쁨과 보람을 가꾸어가게 하옵시고 기원인들의 가정마다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봉추가 없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청정주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1장입니다. 대산종사 법인절을 맞아 말씀하시기를 구인 선진들께서는 공을 위해 살을 버리고 법을 위해 몸을 잇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법인성사의 이적을 보여주셨나니 스승에게는 두 마음 없는 신봉정신을 동지에게는 두 마음 없는 단결정신을 인류에게는 두 마음 없는 봉공정신을 바친 분들이라 우리 모두는 구인 선진들께서 보여주신 이 법인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끊임없는 정진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로 사무 여한의 정신을 체받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스승님의 마음을 이어가는 일이겠지요. 성지의 아침 8월 첫날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7월 한 달을 원만히 보내옵고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8월은 국가적으로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광복의 달이고, 원불교 교단적으로는 원불교가 법계의 인증을 받고 중생구제와 세계평화를 위해 거듭 태어난 법인의 달입니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아홉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여물지 않은 열매를 다 따버리면 수확기에 거둘 열매가 없듯이 우리 마음에도 매 순간마다 들어차는 욕심에 끌리고 흔들리면 영생을 잘 살고자 하는 큰 서원을 이루기 힘들겠죠. 영생을 잘 사는 길은 욕심을 절제하고 조절하며 중도를 잘 잡아가는 데 있습니다. 매사에 눈앞의 욕심을 잘 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하고 영생을 행복하게 사는 원흥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장 사은 제1절 참지운 천지 피은의 강령.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 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길 흉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행각을 보전하나니라. 천지 피운의 조목.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일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풍, 운, 우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천지 보은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체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조목.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체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 근, 친, 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체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천지의 광대 무량한 도를 체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체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천지의 길 흉없는 도를 체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길 흉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체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천지 보은의 결과. 우리가 천지 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오.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1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천지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알기 쉽게 그 내역을 말하자면 천도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할 것이며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며 매사에 가불급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을 것이며 매사에 편착심이 많을 것이며 만물의 변태와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 하복을 모를 것이며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여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할 것이니 이러한 사람 앞에 어찌 재해가 없으리요.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 배은에서 받는 재벌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천지연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6장 천지연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에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29. 동학의 한 교인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제가 선생의 고명을 듣고 멀리 왔사오니 길이 애호하여 주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뜻이 그러할진대 마음에 무엇을 구함이 있으리니 말하라. 그 사람이 사례기를 어찌하면 지식이 넓어지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곧 지식을 넓히는 법이요. 나는 그대를 대하여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또한 지식을 넓히는 법이라. 예를 들면 살림하는 사람이 살림기구에 부족함이 있으면 저자에서 기구를 사오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지식이 부족함이 있으면 곧 세상에서 지식을 얻어오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 연구하여서만 아는 것이 아니오. 여러 사람을 응대할 때 거기서 지식을 취하여 쓰노니 그대를 대할 때에는 동학의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다른 교인을 대할 때에는 그 교의 지식을 얻게 되노라.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령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이 도량에 와서 스승과 동지를 만나고 법과 규칙을 지켜나갈 때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들지 아니하고도 자연이 골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곧 습관이라. 이와 같이 좌우의 인연을 따라 습관되는 이치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3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남녀 학인들을 지내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용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사람이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기에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기에 주로 노력하여야 되리라. 32. 한 제자 급히 밥을 먹으며 자주 말을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하여 그 일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나니 그대도 이 공부의 뜻을 두라. 33. 문정규 여쭙기를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나니 첫째는 자기의 세운 바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로 대중을 삼은 즉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지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28장에서 3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서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 이듬해 4월 회갑식에서 설법하시기를 동지 여러분이 나의 부탁한 바를 잘 받아들여 행사는 시계만 그치고 그 대신

공표하신 후 당일에 성금으로 본교 전무 출신 요양기관의 모체인 법은재단을 설립하시니라. 28. 전무 출신의 친목단체로 수덕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대의는 물같이 합하고 예절은 구슬같이 분명하라 하시고 다시 정남 정녀의 친목단체로 정화단을 조직하라 하시며 정결은 연화 같고 지조는 송죽 같으라. 29.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친목 수양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30. 전무 출신 도중에 환속한 동지들을 알뜰히 챙기시며 말씀하시기를 세속에 살더라도 항상 본원을 반주하여 철저한 거진 출진 생활을 하며 본인이 제 출발을 못할 형편이면 자녀라도 권면하여 공도를 받들게 하여 법계에 큰 빚이 되지 않게 하라 하시고 그분들의 친목 수양단체로 모원회를 조직하라 하시니라. 31. 예비교역자들의 친목단체로 교우회를 조직하라 하시고 표어로서 훈시하시기를 선은 서로 권장하고 악은 서로 경계하며 정진은 서로 권장하고 해태는 서로 경계하라. 32. 총부 임원회에 훈시하시기를 중앙총부는 사람의 심장부와 같아서 수족인 각 지부를 통리하는 것이니 거리의 원근과 친불친의 국한을 벗어나서 자신의 수족같이 아끼고 살피는 것으로서 중앙총부의 직분을 다하라. 33. 김대거에게 글을 주시니 명대 실소 후무 가관 최후 승리 실력 위상이라 번역하면 이름만 크고 실이 작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고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위니라 하심이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실력에 세 가지가 있으니 안으로 정력을 닦는 것과 진리를 연마하는 것과 계율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요 교단의 실력에 세 가지가 있으니 안으로 교재를 정비하는 것과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과 교단 경제를 안정케 하는 것이라.

요인들과 우리 교단이 이 모든 실력을 잘 갖추는 동시에 안으로 서로 화합하고 밖으로 교우가 증가하면 교세의 발전은 스스로 그 가운데 있으리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경륜편 27장에서 3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03장 선진 후진 경애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적공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행에는 자수, 자각, 자립의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자수는 생활 속에서 바른 표준을 세워 스스로 닦아나가자는 것이니 일관된 정성을 들이면 마침내 도력이 쌓여 세상에 큰 스승이 될 것이요. 둘째, 자각은 일과 이치로 천만 사물을 접하고 대할 때 서로 배우고 익히며 생각하고 연마하자는 것이니 꾸준히 노력하면 마음 하늘에 지혜의 태양이 솟아 시방 세계에 밝은 빛을 비칠 것이요. 셋째, 자립은 개인이나 교단이나 국가나 세계를 막론하고 정신, 육신, 물질의 모든 생활에서 자력을 갖추자는 것이니 자립의 힘이 세상에 넘쳐 흐를 때 인류 사회에 큰 보온이 되느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정성스럽게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마침내 영문과 해문과 도문이 열리게 되나니 영문은 동정 간의 마음이 막힘없이 통함을 이름이요. 해문은 일과 이치 간에 막힘없이 알게 됨을 이름이요. 도문은 육근 동작을 중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이름이니라. 영문을 열려면 안으로 늘 멈추는 정정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여 천만 경계에 끌리지 않는 부동심을 갖춰야 할 것이요. 해문을 열려면 안으로 진리를 연마하여 이론의 지혜를 얻고 밖으로 지식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부를 하여 천만 사리에 걸림없는 아름마리를 얻어야 할 것이요. 도문을 열려면 안으로 계율을 지키고 밖으로 옳은 일은 용맹 있게 취하고 그런 일은 용맹 있게 놓는 정의행을 해야 하느니라.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의 위에 오를 수 있는 힘이라야 대적공이라 할 수 있나니 약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방심하면 안 되느니라. 천지도 비를 내리려고 하면 몇 날 며칠 공을 들이듯 공부인도 꾸준히 적공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느니라. 4.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성신이란 휘호를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정성이 귀신이니 정성이란 나무나 바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두커니 서서 일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연스럽게 쓰되 마음이 다른 것으로 흐를 때마다 바로바로 챙기는 것을 이름이니라. 기름진 밭은 본래 풀이 잘 자라지만 그 주인이 부지런히 뽑아주어 묵혀놓지 않았을 뿐이니 사심 잡념이 생길 때마다 정성껏 챙기고 챙겨 그 잡념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법이니라. 5. 대산종사 참나무 뿌리로 조각을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숨은 적공이 있어야 하나니 몇 생만 숨어서 적공을 하면 천지를 흔들 수 있는 조화가 나오는데 한평생도 적공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니라. 참나무도 그 뿌리가 땅속에서 100년은 공을 쌓아야 못 조화를 부릴 수 있듯이 수도인도 한평생은 숨어서 공을 쌓아야 조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한결같은 공을 쌓고 쉬지 않는 공을 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속 깊은 공부로 숨어서 적공을 하되 일을 할 때는 공과를 개교하지 말고 오직 그 일만 사심없이 하다 보면 그 역사는 뒷사람이 알아서 하느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한마음 깨칠 때 그 빛이 온 세상을 두루비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되고 내 한마음 큰 서원 세울 때 그 소리가 허공 법계에 울려 퍼져 성불의 문이 열리게 되며 내 한마음 참회 반성할 때 천지 신명이 감응하여 삼세 업장이 청정해지느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마음을 쉼없이 키워나가야 천지를 움직일 만한 큰 수양력을 얻을 수 있고 생각생각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천지를 통달할 만한 큰 연구력을 얻을 수 있고 꾸준한 실천을 계속해 나가야 완전한 인격을 갖추는 큰 취사력을 얻을 수 있느니라. 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수양을 통해 내정과 외정을 얻는 것이라. 이는 흐트러진 마음을 멈추고 가라앉히고 닦는 공부를 계속하여 일심을 얻자는 것이며 참된 성품을 기르자는 것이며 그 일 그 일에 영단을 뭉쳐나가자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정신수양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는 부동심을 얻어 삼세의 업장을 굴리고 다닐 수 있으며 구경에는 부처님과 같은 큰 정을 얻어 만능을 갖추게 되고 영통을 하게 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를요이세가지지능을우리가이제그사막을통해서우리가이제실천을해야되는데이게또이제오늘지금이제몇가지로제가이제실천을방법을제가이제말씀을그것을이렇게첫째는요개인적실천이에요개인적으로이런이걸실천해야돼요창의지능판단지능실행지능실용지능이것을개인적으로우리가하는해야돼요이거를개인적으로활용하면은그사람은요앞서가는사람이되겠습니까뒤서가는사람이되겠습니까물어나말하죠앞서가는사람이된다이말이죠우리요뒤따라가지맙시다뒤따라가지맙시다앞서가야돼요경선님오늘앞서이제익산에서최고의선두주자가돼야돼요제가지금오늘선두주자만들려고지금하는거예요자그래서앞서그래서개인적실천을하면은요이사람은뭔가면요그시대의트렌드를이끌어가는선구자적역할을개인이하게되는그런개인으로변화돼버린다이말이죠이사막이이렇게소중합니다이런사막을실천을통해갖고우리는뭔가면요이개인적실천을통해서우리스스로들이말입니다자기스스로를계속해서업그레이드시켜나가야돼요다운시키지맙시다우리계속자기스스로를업그레이드시켜나가그것은뭔가면요끊임없는사막의수행이고그끊임없는사막의수행속에는이와같은지능을함양해나가는것이그방법이다방법없이우리가계속업그레이드하자고하면되겠습니까방법이있잖아제가다말씀드렸잖아이런지금내용을이제지금개인적으로우리가이제그렇게이제해야되고요그다음에이제두번째는요이개인적실천이라는거예요집단과조직얘도활용해야돼요이사막을이지금창의지능판단지능실용지능이것을개인집단과조직에도그대로적용해야된다그러면은그조직에이사막이적용이되면은이렇게이런내용이적용이되면은그조직은발전하는조직이되겠죠지금요얼마나경쟁이치열합니까우리가사는인간사회속에서치열한경쟁속에서살잖아요국가도마찬가지고그러잖아요조금만우리가방심하면은말입니다뒤떨어집니다자 사람들이제가이제지금우리나라사람들평균 IQ 105세계제1이라그랬죠평균 IQ 105세계제1이에요그다음에또우리나라유명한것이뭔가하면제가젓가락얘기했죠젓가락숟가락젓가락이게말입니다요이손의어떤그감각저요시요과일같은거깎는데보면요착착잘깎아요못깎는사람은요살찜도다뜯어내고깎아내면서한데저는요얄팍하게싹이렇게아직도감각이살아있다이말아닙니까야이렇게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손의감각이라고하는것은대단한것이거든요이런것이말입니다요지금우리나라의상황을이렇게지금발전시켜놔그러니까아이들지금우리가키우는데요젓가락숟가락반드시사용하게만듭시다그렇게이제지금나가야된다이말이죠그래서집단과조직에도반드시뭐가들어가야되는가하면요이창의지능판단지능실행지능이런세가지의지능이작용하도록우리가끌고갈때그집단은뭐지요발전하는집단으로우리가이제갈수가있는것이다그다음에요우리이제우리세번째는이제이교단우리원불교교단교단도집단이죠이조원대종사님의사막의법을가지고있는우리교단이말입니다이런지능을계속발휘해가지고말이죠한국사회또이세계는지금열린세계아닙니까수많은종교들이있죠수많은종교가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종교도 중에서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경쟁력이 필요하죠. 그러죠? 지금은요, 경쟁력이 없는 집단과 단체는 다 어찌 됩니까? 도태되죠. 그래서요, 그 경쟁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이런 지금 세 가지 지능, 사막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지능에서부터 이 뭔가면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끌고 그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게 이제 네 번째는요, 인류가 가는 방향. 응애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사막의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인류가 가는 방향에도 말입니다. 하, 그게요, 지금 인류들이요, 인간들이요, 잘못 살기 때문에 지금 네 가지의 위기 현상이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아, 이거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잘 살면은요, 우리 인간들이요, 모두 다 잘 살면은요, 지금 이런 네 가지의 위기 현상, 네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 기후위기. 두 번째, 핵무기. 세 번째, 자원고갈. 네 번째, 지금 암만 해도 불평등. 불평등. 이게 네 가지 위기예요, 인간이 지금. 불평등도 대단합니다요, 불평등. 지금요, 그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불평등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불평등입니까, 사회주의는요? 근데 이제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습하고 그 불평등이죠. 그렇지만도 재산은 어떻습니까? 재산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게 지금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념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면은요, 그거는 불평등이 해소되는 거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남은 자본주의죠, 북은 뭡니까? 사회주의죠. 이 두 가지가 융합돼야 돼요. 이게 융합이 될 때 불평등, 제대로 된 지향하는 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예도 다 이제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원불교의 시작의 최초의 시작 이름이 뭐였습니까? 불법연구회. 그 앞에 불법연구회라고 하게 하지, 저축조합 아닙니까? 저축조합이죠. 그 저축조합이 뭔가 하면요, 개인적 사유를 조합의 조합금으로 냈죠. 조합금으로 내는 거요. 지금 우리 원로원 퇴임한 사람들요, 지금 훈련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이제 훈련 일일 훈련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갔어요. 저는 강의 때문에 지금 이제 못 가고, 이제 강의 아니라도 뭐 제가 이제 그런데 잘 참석 안 하니까 지금 하는데, 오늘 이제 지금 뭐 문제가 이제 지금 논의가 되는가 하면요, 어느 선진님이 열반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정녀예요. 그런데 개인 통장으로 돈이 좀 얼마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것이요,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조카들한테로 넘어간다네. 근데 그 양반이 조카들한테 주려고 그걸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이제 그거 지금 교육시킨답니다. 변호사가 와가지고 무슨 유서를 어떻게 써라 하는 거 교육시킨대요. 아, 저도 통장 좀 있는데 어쨌건 모르겠네. 지금 유서를 써놔야 할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죠, 타지는데
지금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인류가 가는 방향에서 도망가면요, 이 지금요, 사막의 창의지능, 판단지능, 실행지능, 이 사막의 실천이 인류가 가는 방향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막인데, 자, 이 사막과 이 사막과 사은가의 관계. 자, 관계. 이거 아무 관계 없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은은 이게 뭔가 하면요. 은을 느껴가지고, 자, 이제, 자, 일상수행 요법 4조가 뭡니까? 아, 자, 4조, 그리고 5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사은 사상을 일상수행 요법 5조. 한 조목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십시오. 감사 생활. 자, 감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은 보은은, 보은의 실천은 뭐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은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보은. 저는요, 샤워하면서요, 마지막 찬물 샤워할 때 따뜻한 물 하다가 머리가 다 뒤집어 쓰면은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뭐, 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뭐, 법신불 사은이시오. 감사합니다. 머리가 터지려고 하니까, 아, 법신불 사은이시오. 감사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요. 감사. 그래서요, 보은 실천을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사막 공부를 잘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막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보은 실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실용 실천 지능, 실용 지능 그랬죠. 실용 지능을 잘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은 실용 지능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원망하는 사람은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지능 그 지능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문 교리와 수행문 교리가 이렇게 말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서로 만나는 거요. 방법은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방법은 사은사요로 말씀하시고 수행의 방법은 사막팔조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궁극적 모습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로 나타나고 그것이 뭔가 하면 요약하면은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무아본공이에요. 무아 무아분제 본공 무아분제 본공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한 거면 이 무아는 나가 없으니까 영 아닙니까? 영이죠. 본공. 그래서 이것은 일이에요. 그래서 영분의 일이 인생. 이거 불가능,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영분의 일이 얼마입니까? 불능. 불능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불능의 인생을 살자. 그래서요. 보세요. 이 지금 사막이 말입니다. 궁극에 가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로 본 신앙문과 수행문이 하나로 만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는 사막수행과 사은보은 실천이 하나로 함께 가는 이와 같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원불교인이 지향하고 원불교 교단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다. 그래서 그 궁극적 목표를 우리가 오늘 말이죠. 사막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궁극적 목표를 새롭게 새기는 그와 같은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김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늘은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꼭 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교에서 계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고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내놓으신 어떤 진의 그런 것을 인사 좀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 원래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2: 서로 관계 원리 속에 인간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관계성은 은혜의 관계죠.
1: 은혜의 관계. 네.
2: 서로 해독을 끼치지 않는 은혜 관계. 그런 은혜 관계의 관계성 원리 속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다 존재하고 사는데
1: 네.
2: 또 하나 있어요. 법질서.
1: 네, 법질서. 네, 네.
2: 법질서의 관계 원리 속에 우리가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건설적으로 살잖아요. 그런 그 두 가지 관계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고 순하면 좋지만은 반하면 역하면 거기서 최고가 나오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사회적으로도 파멸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러므로 생명체의 근원인 은혜를 알아야 되고
1: 네.
2: 그래서 은혜 관계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고
1: 네.
2: 또 서로가 법을 지키는 법이라는 건 진리 아니에요.
1: 네.
2: 진리가 바로 법인데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거든요.
1: 네.
2: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계에서 법을 잘 지키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1: 네.
2: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은혜 생활에 있어서 특히 자리리타.
1: 네.
2: 자리리타.
1: 네, 네.
2: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1: 네.
2: 또 법을 지키는 법은 사회에서도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니까.
1: 네, 네.
2: 고를 불러드리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문을 만드신 것이죠.
1: 아, 네, 네.
2: 계문을 잘 지키면 은혜 생활에 충족하고 법질서에도 올바라서 사람이 평화스럽게 건설적으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 수가 있다. 그런 아주 좋은 방향이죠.
1: 네.
2: 그래서 계문을 말씀하신 것인데 계문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1: 네.
2: 네. 오늘 다음 질문 하시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네, 네. 그렇듯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내놓으신 그 본의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내놓으신 그런 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게 원래 그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차이점이 많지만은
1: 네.
2: 그 중에 특별히 드러난 차이점은
1: 아.
2: 우리는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지사
1: 네.
2: 순서가 이래요.
1: 예.
2: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본다면 정해계
1: 네.
2: 일이 되어 있죠.
1: 네, 네.
2: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개정해 사막인데 우리는 정해계 사막이에요. 네,
1: 그렇습니다.
2: 그 점이 이제 종교의 본의가 무엇인가? 불교의 본의는 해탈력을 얻어서 자유 해탈을 얻어서 도피한
1: 네.
2: 피하는 세계로 가자 하는 것이 불교 본의거든요.
1: 예.
2: 피하는 세계로 가자가 아니고 우리는 피안이 어디냐? 차안이 피안이다.
1: 네.
2: 그러므로
1: 네, 네, 네.
2: 갈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불어넣고
1: 예.
2: 광대물이 한 낙원 세계로 구현하는 것이 종교 본의가 아닌가?
1: 예.
2: 그러므로 소태산 부처님께서 처음에 저술하신 수양연구 여론에 명확히 밝혔어요.
1: 네.
2: 정전에도 수양연구 취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처음에 도를 이루시고 처음에 저술하신 수양연구 여론에 첫 말씀이
1: 네.
2: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1: 네, 그렇습니다.
2: 아, 그렇죠. 제가 지금 88살이에요.
1: 네, 네.
2: 88살이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더 젊다고. 그런데 수양에 있고 나이가 들수록 참 그 말씀이 절실해요. 네. 수양에 있고.
1: 네네네. 네, 네.
2: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1: 네.
2: 수양을 하자는 것은 해두.
1: 네. 연구.
2: 진리를 연구. 깨닫는데 목적이 있다. 성품을 오득하는데 네. 그 목적이 있나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 연구의 목적은. 네.
2: 성품을 오득하고 우주 진리를 깨닫는 것은 회복,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계문이
1: 네.
2: 회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1: 아, 네.
2: 예. 회복을 구하는 것이 계문도 30계문 제일 끝에 보면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며
1: 예, 그렇죠.
2: 그 조항이 있거든요.
1: 네, 대표적인 것이니까.
2: 네. 그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1: 네.
2: 아주 그 딱 잘라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계문 의미가 참으로 중대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계문 지키는 건 소승이라 그러고, 계문 정도는 벗어나도 된다는 것이 대승이라 했단 말이에요. 살도음이 네. 무방반야다.
1: 네.
2: 무방반야예요. 반야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의 대체적인 논리예요. 네. 자유해탈을 얻어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이리 돼 있는데, 피안이라는 것을 저쪽으로, 이쪽 저쪽이 없어요. 세상은. 이론상이 곧 사은이고, 사은이 곧 이론상이고, 형상 없는 것이 형상 있는 것이고, 형상 있는 것이 형상 없는 것이고,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인들이 번역을 잘못하는 것이지.
1: 네.
2: 그런 세계인 만큼, 계행이라는 것은 종교 초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현들도 심계를 두고 계문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문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 말로는 자급취사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회복을 구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1: 네. 네. 초학자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돌을 구하고자 하고 들어왔는데 이 계문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많이 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2: 그러고 말 거예요.
1: 그것이 조금 미는 듯한.
2: 예.
1: 아, 이거 내가 이거 꼭 지켜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초입자들이 계문을 어떻게 존재를 받을 것인가. 뭐 그런 말씀 혹 계시면.
2: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1: 네.
2: 생각하는 것,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생각 돌리는 것이니까
1: 네.
2: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그것이지요. 한 생각 돌리는 거.
1: 쉽고도 또 좀 어렵고.
2: 한 생각 돌리는 것,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라는 네. 말씀이지요. 그런 묘미가 있어요.
1: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계문이라는 것은 한 행동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한 생각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해서 기초를 이룬다는 것이죠.
1: 네.
2: 그러니까 계문이라는 것은 이거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본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해요. 세상에 태어나면 건설하고자 하고 그러죠?
1: 네.
2: 일하고자 하고 일 안 해봐요.
1: 네.
2: 몸 살라서 죽어요. 또 한 시간 이상 쉬라고 해봐요. 그것도 몸 살라서 죽어요.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그런 그 내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아서 형상 없는 세계하고 형상 있는 세계로 둘러보지 말고 마음하고 일, 공부와 일, 공부와 사업 이것을 둘러보지 말고 사람을 평가할 때 움막을 치고 이상스럽게 기틀을 잡고 수양을 한답시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네, 그, 네.
2: 그거 수양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 네.
2: 아, 우리는 원불교 정법으로 배우고 있는데 어떤 우리 도반 한 사람은 꼭 묘동에 가서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1: 아.
2: 무슨 수양이라도 큰 수양을 하는 것처럼.
1: 네, 네.
2: 근데 종교의 철이 들면 수양은 그런 것이 아니고 눈 뜨나 감으나 말허나 안 허나 몸을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항상 수양은 일미예요. 일미요. 아, 그런 도력을 얻어야지. 그래야 생사 일회가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생사 일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부길을 잡으러 나간다면, 계문을 특별한 것으로 초보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거둬버리고, 네. 누구든지 계행은 항상 갖고, 심계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문에는.
1: 네.
2: 술 같은 것은요, 건강상 마셔서 좋은 거예요. 그러죠? 어. 그러니까 술 그거 자체에는 그건 곡주 아닌가요? 곡차.
1: 네.
2: 아, 제목스님은 곡차라고 했죠. 곡차라고 안 하면 안 마시고 곡차라고 하면 마셨어요, 제목스님은. 그러니까 감주 같은 것이요, 술은. 그런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과하게 일으켜.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타간에 이롭게, 자타간에 법을 지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좋은데 나만 이롭게,
1: 네.
2: 오히려 저는 해롭게 이렇게 하니까 법질서를 어겨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타종교인, 기독교인이에요. 대종사님을 처음에 배웠어요.
1: 네,
2: 배웠고
1: 네.
2: 말씀드리기를
1: 네, 네.
2: 귀교에서 계문을 서른으로 갖고 서른 가지를 네. 갖고 있는데
1: 네.
2: 계문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속박을 주고 수자에게 억압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대중경에 나와요.
2: 그 나오지요?
1: 네, 네.
2: 그러니까 대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1: 네, 네.
2: 오히려 더 많이 우리는 계문을 주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문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1: 네, 네. 네.
2: 그 계문의 참뜻을 알고 아주 기쁘게, 그렇게 수행을 해 닦아가야 할 거예요.
1: 근데 이제 계문이, 저 사람이 계문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평가를 하는 그 평가의 대상으로 이 계문이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2: 아, 그렇게요.
1: 이런 때는 좀 마음 자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인데, 그것을 좀 확 돌려서 내 것으로 말하면 좋은데 꼭 너는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키고 있느냐 그걸 봐가지고 평가를
2: 그러니까요.
1: 하는 뭐 그 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2: 옛말에
1: 네네.
2: 저 사람은 성현에 비교하고 나는 중생에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1: 네네네.
2: 늘 밖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밖으로는 뭐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정당하게 평가를 해요. 안으로 자기를 평가할 때 이 육군에 딱 가려왔고 정당한 평가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상을 내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못될 짓이죠. 그럼 계문에서도 엄격하게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1: 네네네. 근데 그런가 하면 계문에도 마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계문의 마장이?
1: 예, 계문을 지키고 못 지키는 그 마장이 딱 걸려있는 데가 이 계문의 그 마장이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유심히 추적을 해봤더니 저 사실들도 비춰보기도 하고 아, 계문의 그 마장은 남들도 다 하는데
2: 남들도 하는데?
1: 네, 남들도 다 계문을 범하는데 범하고 있는데 나만 지킬 필요가
2: 없다는
1: 게 남들도 다 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마장 같아요. 마장도. 아 그런가 하면 딱 한 번만
2: 해보자.
1: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지키겠다. 딱 그 놈은 딱 한 번이 계속
2: 그러죠.
1: 이번에 딱 한 번만 한다. 딱 한 번이 그 이제 딱 한 번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2: 맞아요.
1: 아, 오늘 못 지키면 내일 지키지. 내일 못 지키면 모레 지키지. 그 내일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그 수행에도 맞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계문을 못 지키는, 계문을 못 넘어가는 마장의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추어잡으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2: 아주 그, 잘 지적하셨어요.
1: 네.
2: 꼭 그렇죠.
1: 네네.
2: 계문 실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공부나 사업 간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네.
2: 왜 그러는 것일까? 나는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내가 스스로 안 좋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1: 네.
2: 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일까?
1: 그러기도 하고 이제 공부심이 좀 약하고 막 이런 때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음력이라 그래요.
1: 네, 네, 네, 네.
2: 전생부터 우리는 오랜 전생이 있거든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2: 거기서 마음으로 익혀온 습관력이 있어요.
1: 예, 예.
2: 안 하려고 해도 되는.
1: 끌려가는.
2: 예, 끌려가는. 그건 음력에 의해서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 생각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 아하.
2: 생각 이전에 내 정신세계에 물들어 있는 음력을 소멸해야 되겠구나. 그런
1: 네,
2: 정신이.
1: 네, 참 좋으신 깨미, 말씀이십니다. 요 세 가지를 고치는 데는.
2: 그래, 근본이 그렇다.
1: 끌려가니까 이런 게.
2: 예.
1: 보다 보면 계속 범하고.
2: 그러면, 음력이라는 것이 어디 숨어 있냐?
1: 예.
2: 어디 숨어 있다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잘해보겠다는 생각 뿐인데, 어째서 경계에 당해서 딱 그런 음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어디가 네. 있다가?
1: 네, 저 어디서 숨어 있다가.
2: 이제 그것을 불가해서 네. 음력은 무명 속에 숨어 있다. 그리 가르쳐요.
1: 네, 무명이 제일 문제죠.
2: 무명.
1: 예, 무명이 제일 문제죠.
2: 무명이 뭡니까?
1: 예, 무명.
2: 깨닫지 못한 마음.
1: 어두운 마음.
2: 어두운 마음.
1: 네네네.
2: 지혜롭지 못한 마음. 지혜롭지 못한 마음, 무명은 뭐입니까? 늘 이루가 공부를 상해서 연마해보고 깨닫는 마음. 정신수양을 해도 수양은 연후에 깨쳐야 하고, 작업취사를 해도 취사는 연후에 깨쳐야 하고, 사리 연마를 사리적으로 궁굴리되, 궁굴린 후에 깨쳐야 한다 말씀이죠. 정신적인 깨달음, 이내 평소에도 늘 주장합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1: 네네.
2: 계문을 지키면 안 되는 것들이
1: 네. 엄력, 제 생각을 못했는데
2: 그런 성성한 깨달음이
1: 예예.
2: 안에 계속해서 내재해 있지 않다. 그럴 때 그런 습관적인 음력이 나온다.
1: 예. 그 음력 이후로 또 무명과
2: 무명. 그렇습니다.
1: 무명이 업을 어처구니 없이 짓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 아, 그렇죠.
1: 그렇죠. 무명이, 아, 이런 무명
2: 일을.
1: 때문에, 이 무명 때문에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2: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3대력을 들이대지 아니할 부분이 하나도 없나니라 그랬거든요.
2: 그랬어요.
1: 이런 교리적 기본 베이스를 네. 정확히 알아서.
2: 그러죠.
1: 어쨌든 간에, 괴물을 뛰어넘어야, 괴물을 뛰어넘어야, 대종사님 말씀대로 성불이 사다리를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결심을 하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고 말고. 그러니까, 그래 사막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1: 예, 예, 예.
2: 사막 병진 공부를
1: 네, 네.
2: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사막 가운데 하나만 유명나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 않고 사막은 반드시 세 방향에서 고를 갖춰야
1: 네, 네.
2: 고를 서로 비추어서 수양은 연구를 비추고 연구는 취사를 비추고 취사는 수양을 비추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큰 위대한 힘을 얻을 때까지 참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다 해소가 되겠죠.
1: 네. 그리고 이제 그 교도와 비교도 그런 차이도 좀 일반 교도는 일반

0: 부분에서 이건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1: 그렇죠.
0: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1: 근데 우리 집은 출가 재가를 하나로 보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계문을 지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0: 네.
1: 하나는 죽음이에요.
0: 예.
1: 나는 죽는다. 결국 나는 죽는다. 어? 그래요.
0: 결국 간다.
1: 그 하나는 지금 받는 고. 이 고가 어디서 왔느냐.
0: 네.
1: 고를 받을 때 참회하지 않아요? 참회해요. 참회는 눈물 없이 참회를 못 하지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런 참회를 할 때 그 고의 원인에 대해서 잘 깨닫는 바가 있으면 내가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사람이 살면서 괴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맹꽁이 봐요.
0: 네.
1: 맹꽁이는요, 그 흙탕물 속에서 맹꽁맹꽁 하잖아요. 맹꽁이 노래가 행복가예요. 나는 행복하다 노래예요, 그것이. 그럼 맹꽁이 지능이 무엇을 행복해서 행복가를 부를 거예요. 자기 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고를 느껴야 돼요, 고를. 우리가 법을 배울 때에도 자기 고를 깨닫고, 성현을 배울 때에도 자기 고를 깨닫고, 성품을 비추어 볼 때에도 자기 고를 깨달아서, 거기서 등력을 해야, 아, 참, 계문을 지켜왔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0: 네네네. 이렇게 이제 지켜야 할 것과 안 지켜야 할 것이 본인이 있는 이제 교도가 되거나, 수도자로서 이제 딱 분명히 무엇이 하나 서지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한 병고를 넘기면서.
1: 오, 그러죠.
0: 한 그 두세 달 고생을 좀 했는데.
1: 한 곰이 넘기셨어.
0: 네, 한 곰이 넘기는데. 그, 딱 돌아와서 제 방에 와서 헌금금 봉투를 보니까.
1: 오.
0: 8월, 9월 기도비가 안 들어가 있고. 8월 달, 법인절 기념비가 안 들어가 있고. 그걸 제 첫 번째 발견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은 오늘부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헌금금 봉투에다가 기념비를 다 챙겨서 재무부에 직접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못 나왔으니까 오늘 내가 퇴원한 날인데 이렇게 납부합니다 했더니 그 직원 교무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아, 인편으로 보내지.
1: 스타가 되었구만.
0: 네, 그냥 오셨다고. 그래서 그 저는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키자고 하는 게 제가 좀 서지면서 계문도 그렇고 그런 그 법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고를 느껴봐야 하듯이 제가 이번에 병고를 넘기면서 조금 말하자면 조금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좀 그런 게 제 마음에 이제 그 근성이 베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업력에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는 그 업력에 끌려다니는가 그 다음에 그 무명에 대한 말씀은 오늘 제가 참 크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큰 기쁨이 제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단력 있게 잘 하는 것이 계행인데
0: 네.
1: 제일 권장하는 일이 복을 지어라.
0: 네, 복.
1: 복을 지어라.
0: 네, 네, 복.
1: 복같이 좋은 것이 없다 이게 가르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를 태어날 때부터 아, 복이 있어야 살겠구나.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관념이 확실해 있어요.
0: 네.
1: 복.
0: 네네.
1: 그래서 계문 가운데서 복 짓는 계문이 절반 차지해서 다 과반이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1: 아까 그 교단에 올리는 헌금금을 빠져서 꼭 내가 이걸 실행해야 될 것을 못 실행했구나 해서 다시 실행했다는 말씀 하지 않았어요?
0: 네. 네네네.
1: 복이에요?
0: 네. 복만. 네. 그런데 그 마무리로 이제 고물과 골동품은 다르다는 거예요.
1: 비교할

0: 해야지.
1: 예, 예,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골통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재된 철학과 품격과 예술성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존귀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데
0: 피신하고
1: 이놈은 고철 속에는 밥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산다 가는데 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가져서 그래도 골통품에 대해서 가야지 고철에 대해서 가면 안다. 그것은 계문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 못 지키냐. 계문을 내가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실행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조정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인사님 오늘 말씀 받들면서 더 전절하게 대종사님 말씀 받들고 신심에 대한 부분도 절대적으로 업력과 이 무명이 끌려다니지 않게끔 단속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 30개문 전체 내용 중에 연고가 꼭 다 들어있네요. 그 보통 보면 또 특히 많고 이 연고를 과연 그냥 방임하는 데 우리가 쓸 것인가, 아니면 연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 그 연고를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의 고로 이렇게 조금씩 다 넣어놓으셨고, 특히 이제 그 보통급에 이제 연고가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본이랄지, 수도자로서 그 연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보편적인 그 개념을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리 종교가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있지만은 네. 교문을 다 열고 있는데 많은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교.
1: 네.
2: 노년, 장년, 청년, 소년까지 총체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쉽고 정확하고 밀접한 그런 종교 교화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러므로 연고를 붙인 이유 가운데는 첫째는 대승적인 좀 폭이 넓은
1: 네.
2: 회상에 많은 중생들이 제자들이 모아서 공부를 하는 이런 회상을 만들려면
1: 네.
2: 문호를 개방하려면
1: 네.
2: 그 중생계에 참 차등 많은 중생들을 다 포용해야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2: 어떤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 종교가의 계문이 혹시 그런 점이 있거든요.
2: 아, 그러면요.
1: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
2: 네네. 우리 교단 대종사님 모시고 사는 대중 가운데에도 말 안 듣는 제자가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했죠.
1: 네네.
2: 대종사님. 이 제자는 천불이 나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나 회상 운영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좌행좌지로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회상을 열었는데 그런 사람을 내보내자 이렇게 말이 됐느냐 하고 부정을 내리셨단 말씀이죠.
1: 네네.
2: 그렇잖아요.
1: 네네.
2: 이렇게 대중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을 나로 보더라도 나도 너가 과연 참 대중을 포용하는 그런 그릇이냐.
1: 네.
2: 편협하게 어디 쪽을 대는 그런 작은 그릇이냐.
1: 네, 네.
2: 이걸 볼 때 연구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첫째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붙었다. 그리 보고요.
1: 네, 네, 네.
2: 둘째는 진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1: 연구에는.
2: 예. 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려들이 총칼을 들고 나섰잖아요.
1: 네.
2: 공처에서 정당한 일 아닙니까?
1: 네.
2: 스님이지만,
1: 나라를
2: 위해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그 연구가 아닐까요? 그 연구가 있을 때, 나라에 막을 들이든지 산속에서 지키고 앉았다면 그게 수도인인가요? 그런 연구는 진리적인 연구죠.
1: 아, 네.
2: 진리에 개합된 정의로운 연구. 연구가 수도 없이 연구 뜻이 많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네네.
2: 제일 첫째는 양산종사님 얘기 나와요.
1: 야.
2: 우리 중앙총부에 과수원이 많았어요. 과수원이 동서남북에
1: 네, 과수원이
2: 6개 이상의 과수원이 네네. 있었어요.
1: 복서가 많았었습니다.
2: 양산종사님 그때 산업부에 계셨거든.
1: 네.
2: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 나도 경영을 해봤지만은 유황압제라는 소독을 해요. 그리고 또 이파리가 막 새싹이 나고 그럴 때 또 소독을 해요. 복숭아 나무 버러지는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런 놈이 와서 잎사귀를 갈아먹으면 그냥 금세 잎사귀가 다 죽어버려요.
1: 아유.
2: 그때 네.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양산종사님이 소독을 했다. 그죠? 이만 떡은 벌어지가 뚜뚜뚜 막 떨어지네요. 땅으로.
1: 네네.
2: 하, 이 일을 어쩌나. 복숭아 나무가 한두 가리야 돼요? 1,000평 넘는 과수원에 말이죠. 복숭아, 그거 다 소독을 하면 버러지가 몇 마리니까. 소독을 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수행자가. 그래. 대접담이 가서 하러 왔어요. 어찌하면 되니까. 얘는 첫 말씀이, 걱정 말아라.
1: 아, 예.
2: 네가 공심으로 말하면 업이 너한테 안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다.
1: 네.
2: 공심으로 하면 죄업이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 네.
2: 이것이 진리적인 말씀이다, 말씀이죠.
1: 네? 아, 네, 네,
2: 연구예요.
1: 네, 네, 네.
2: 연구라는 것이 그냥 대중을 흡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진리적인 뜻, 저를 천도 한다든지, 저를 제도 한다든지, 저를 진급시킨다든지, 저에게 은혜가 파급되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진리적인 관계성이 있으니까
1: 네, 네.
2: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1: 네.
2: 하루 이제 제가 수의단에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승사님이랑 같이 이제 회식을 했어요. 이렇게 끝나고, 고깃국을 먹게 됐네요. 크게 웃으시면서 그러죠. 아, 이게 대중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1: 네네네.
2: 어? 고깃국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대중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그 연고요.
1: 예.
2: 연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대전사님께서 산업부를 가시는데, 제자 한 사람이 꼭 그 앞에서 쥐가 한 마리 다 나온 지가 발로 팍 찬 거야.
1: 네네, 아.
2: 아, 그 쥐가 죽어버렸네. 찼는데 죽어버렸어. 이게 하필 대정사님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우세스럽고 당황했겠어요. 아. 초조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너가 공심으로 공사를 더 잘하도록 해라. 이렇게 법문하신 거예요.
1: 네.
2: 아, 그런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 실수보다 훨씬 더 공익에 유익된 일을 공부를 하고 사업을 했다면 그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1: 네.
2: 허용할 수 있다. 그런 거란 말씀이죠.
1: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원불교가 한반도에 국집된 종교가 아니라 그 사막과 그 고원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식생활이 사육을 먹지 말며에 네 발 달린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고가 붙어 있잖아요. 야, 대중사님께서 이런 나라까지도 이렇게 보듬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각국의 그 유명한 술들이 있어요. 영국은 이제 그 위스키가 이제 영국은 이제 또 최고의 술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이제 꼬냑. 꼬냑이야. 프랑스는 또 좋은 술이고. 그 독일만 해도 이렇게 어쨌든 간에 손님으로 가면 일단 맥주가 나오거든요.
2: 물같이 마신다며?
1: 예, 예. 그러니 향상법사님께서 국내에서는 맥주를 입에도 안 드셨는데, 독일에 오셔가지고, 저거 이제 이게 교도님 댁이라든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늘 맥주가 나오니까, 이걸 먹어야 하냐, 안 먹어야 하냐. 그러시다가, 한복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연고를 안 붙일 수가 없다. 그게 일반화 돼버렸거든요. 독일만 해도 맥주는 물하고 맥주 같이 분류돼 있어요. 바트에.
2: 오.
1: 술은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게 그치. 술로 보고 이게 음료수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사육을 먹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며 연고를 붙임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문화를 깨닫으셨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연고를 그냥 아무렇게나 할 것인가. 그게 늘상 이제 또 와서 마음에 닿기도 했거든요. 그런 그 음주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연고를 어떻게 훌륭하게 잘 이행할 수 있을까.
2: 아, 그러죠. 네. 계문은 하지 말라는 조항은 하지 말아야 건강에 좋고.
1: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2: 사타간에 은혜롭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인간적인 낙, 인간적인 낙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극락을 표준을 하고 있으니까, 낙을 인간 낙에다 붙이면 안 되죠, 이제.
1: 네.
2: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낙에 붙이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 슬하에 담배를 피우는 제자 한 분이 있었어요.
1: 아, 네.
2: 예, 제자들이 이제 눈에 좀 거슬리죠.
1: 그렇죠, 좀.
2: 대중 앞에는 못 피우고 몰래 조금 더 피우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분은 담배를 안 피우면 조금씩 피워야지, 안 피우면 건강에 큰 해가 돌아와요.
1: 아, 네.
2: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르신 거예요. 너는 피워라.
1: 아,
2: 그러신
1: 예,
2: 거예요.
1: 예, 네,
2: 예.
1: 네.
2: 그 연구예요.
1: 네.
2: 건강에 좋다면 그건 약 아닙니까? 약이요. 어. 너는 피워라. 그러신 거예요. 그 연구예요. 아,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은혜가 되는 거. 그걸 함으로써 은혜가 파급되는 거.
1: 예.
2: 그걸 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전반 세계를 이룩되는 거, 이거는 다 연구지요.
1: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2: 예. 네네. 그렇게 돼 있어요. 연구라는
1: 네네.
2: 것은
1: 네네네.
2: 작은 것을 큰 범위로 생각하고, 어? 자기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을 때, 또 사회적으로 한 소속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을 때. 그 꼭 필요할 때는 해야지 어떻게
1: 네네네.
2: 하겠어요?
1: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를 넘어갈 때는 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을 때 아주 뭐 참 그냥 좋을 것 같은 말씀이십니다.
2: 아니죠. 상산종사님께서 경주에 있는 불국사에 가셨을 때예요. 구두를 신고 가셨단 말이에요.
1: 아 예.
2: 아니, 까탈스러운 스님 한 분이. 선생님은 어때? 중생의 가죽을 입으셨습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은 거예요. 스님이 원불교를 좀 까칠게 본 거예요.
1: 네, 네,
2: 네. 그 누가 그걸 트집을 잡을 일입니까? 근데 참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것 신었는데 뭐 말이야?
1: 아이고,
2: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 것을 신었는데 너가 무슨 말이냐? 얼마나 차별상을 떠난 대승적인 경지입니까? 그 꼬물꼬물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1: 네네.
2: 참, 그런 그 아주 수승한 탁 한꺼풀 벗어버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연고지요.
1: 네네.
2: 연고지요.
1: 어릴 때 그 옹달샘 그런 것을 좀 보는데, 조그마한 샘에서 이제 옹달샘이 물이 다 차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더라고요.
2: 내려가.
1: 그럼 내려간 놈이 거기서 다 차면 또 다음으로 내려가고.
2: 내려가고.
1: 야, 계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통급에서 물이 가득 찬 때, 그러니까 연고든 뭐든 다 잘 지켰을 때, 그 다음으로 특신급에 내려가고, 특신급 때도 그 옹달샘에 물이 들어와서, 실답게 벗이 다 가득 찼을 때, 그 다음으로 내려가도 그러듯이, 30개문을 벙벙하게 그냥 이렇게 갖지 말고, 본인들이 교당에 다닌 연조나 이런 걸 봐서, 나는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해서, 그 지키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2: 그렇습니다.
1: 예, 가지면, 그, 단계별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런 때 좀 주의사항이나, 정진해야 될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유, 매우 좋은 말씀이에요.
1: 네네네.
2: 그런데 이제 계문을 지킬 때 우리 옛 선진들께서
1: 네.
2: 평띠기 하자 그런 말씀 유행으로 돌아다녔어요.
1: 네, 많이 받들었습니다. 네,
2: 평띠기
1: 네.
2: 하자.
1: 네네, 많이 받들었습니다.
2: 이게 계문을 범범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1: 네네.
2: 하나하나 딱 집어서
1: 네네.
2: 이것만큼은
1: 네네.
2: 토를 떼자.
1: 네.
2: 이것만큼은 하나 토를 떼자 해서 네. 착착 이거 뭐 평띠기 하듯이
1: 네.
2: 실천해 가면 그 참 묘한 거예요. 네. 하나를 띄면 그 신력이 네. 저기까지 파급돼요.
1: 네.
2: 둘을 띄면 그 신력이 네. 저기까지 파급되고.
1: 네. 네.
2: 이렇게 해서 보통급을 참 띄면 네. 실력이 상당한 겁니다. 보통급 10개만 띄면요.
1: 예.
2: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1: 예. 아, 그러면요. 그거 중요한 거 다 들었습니다.
2: 예. 네. 그래서 이제 특진급 올라가고 본반 상진급 올라가는 네네,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해보면 이거 할 때 저것도 되고 저거 할 때 이것도 되고 이거 할 때 저것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저거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수가 있고
1: 예.
2: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그런다는 상념은 갖지 말고
1: 예.
2: 전체적인 통 개념 속에서 괴물을 실천해 가되
1: 아.
2: 평등적으로
1: 예, 예, 예.
2: 꼭 이것은 해리라고 아주 작심으로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1: 예, 예.
2: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1: 좋은 방법을
2: 예, 실행해 나가면 그 실력이 쌓여서 네. 쌓여서 꼭 이 교화 실력도 그래요. 교화 실력도 아주 미미한 교화 실력이지만은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아주 능력 있는 교화 실력이 예. 나오거든요.
1: 네, 네.
2: 처음부터 교화 실력이 있나요? 아니라, 그때 그것을 경홀이하면,
1: 예.
2: 작은 것을 경홀이하면 그 사람 성공 못 하는 거예요.
1: 아, 네.
2: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작심을 하고 평띠기처럼 해 나가면,
1: 네.
2: 그것이 이제 큰, 아까 말씀한 대로 물이 자꾸 흘러내려서 네, 네. 큰 대장강을 이루는 것처럼
1: 네, 꼭, 그런
2: 꼭 그러는 거란 말씀이죠.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그 30개문은 계산을 두셨잖아요.
1: 네.
2: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1: 평택이라는 말씀, 이제 저희도 또 학교 다닐 때
2: 그렇죠?
1: 많이 들었는데,
2: 네.
1: 그때는 왜 마음이 와서 걸리질 않는다고요? 아니, 늦은 나이에 걸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한데, 30개문은 이제 다, 이제 웬만히 됐다.
2: 오.
1: 이제 법관 항마에 이제 고른, 이제 고른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도님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2: 아, 그러군요.
1: 많이 계시니까 그때는 이제 대중가님께서도 심계를 심계를 갖는 것이 좋나니라 그렇게 했었는데 심계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2: 심계는 기본이 탐진치 삼독심을 네.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1: 아, 심계가
2: 심계가 네. 탐심 진심 치심.
1: 30개문의 전체 대장이, 3대장이 탐진치 아닙니까?
2: 그걸 마지막으로 딱 띄는
1: 네,
2: 거거든요.
1: 네, 네, 네.
2: 근데 저는 이제 심훈이라고 해서 마음 심자 훈계를 훈련한다는 훈자 심훈.
1: 아, 심훈.
2: 어, 그래서 이론상 부처님은 조금 생소한 말이지만은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1: 네.
2: 이것이 내 일상생활을 공부 못해요.
1: 네.
2: 그런데 계문을 지키거나 솔성여론을 행하거나 무슨 법을 지킬 때에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1: 네.
2: 심계.
1: 아, 네, 네, 네.
2: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목표 의식을 딱 세운
1: 네.
2: 그것이 큰 작용을 해요.
1: 예.
2: 이것을 실천해도 안 되는 것은 속에서 업력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목표의식을 딱 세우고 자꾸 목표의식을 되새겨. 되새겨요.
1: 네.
2: 소가 염물을 먹고 또 되새기듯이.
1: 네.
2: 소는 풀만 먹고도 살이 이렇게 쪘지 않아요.
1: 네.
2: 그건 되새기기 때문에 그래요.
1: 아, 되새기 때문에.
2: 아, 이걸 자꾸 목표의식을 세워서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모든 것에 파급돼요, 그것이. 힘 안 데리고 돼요, 그것이.
1: 되새김이?
2: 그러면요. 그 이제, 불가에서는 염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염불은요, 남아비사불도 중요하지만은,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생사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는요, 나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꼭 그렇게 된다고 장담은 못 해요. 후생을, 오는 것을 기원하지 않아요.
1: 오셔야 인연도 좀 만나고.
2: 대종사님께서 크게 꾸중하실 말씀인데,
1: 네.
2: 꾸중받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원치가 않아요.
1: 근데 기간으로 보면, 그건 찰나일 수도 있으니까, 뭐, 쉬고 안 쉬고,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개념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데 본문에 있어요.
1: 네, 한 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2: 예, 네, 본문에. 몸을 받지 아니하고
1: 네네네네.
2: 수양에만 전념하는 네,
1: 주의 하니라 그 말씀 계십니다.
2: 그 말씀 있지 않아요?
1: 네.
2: 본문에?
1: 네.
2: 그거예요.
1: 잠시 멈추다 오시는 것이죠.
2: 그렇지. 삼념화가 돼가지고 늘 그런 정신으로 챙기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실력을 후생 오더라도 그런 실력으로 와야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장담은 않지만은 그렇게 의식을 그렇게 갖는다 그 말씀이에요.
1: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아픈 얘기만 한 번씩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4시간 마취가 돼 있었어요.
2: 오, 예, 4시간
1: 동안. 예. 4시간 이후에 이제 눈을 제가 뜨고 의식이 돌아왔는데 4시간 전하고 4시간 후는 저는 생사의 바다를 한번 건너왔다. 그런데 세상이 그대로 똑같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틀림없이. 아하,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몸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 따라오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 확 느낌이 왔어요. 4시간 후에 와서 또 보니까 그것이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아프면서 그 대종사님 생사 본문이라든가 아주 그냥 공부를 제가 짱짱하게 좀 했어요.
2: 저 대학교 다닐 때 전원배 철학 교수가 서양 철학 전공자인데 그분이 유학을 할 때 전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아. 그 옆에 있는 전봇대에 딱 붙어잡고 절도를 해버렸어요.
1: 아하.
2: 그래서 기절을 했죠. 하고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깨났는데 아까 그 심리와 같은 거예요.
1: 예, 예, 예, 예.
2: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 전원배 교수 강의 주류가 무신론자예요.
1: 예. 응?
2: 무신론자예요. 그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을 기조적으로 해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철학에 그런 정신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몽원 주사를 맞고 들어간 상태가 죽음 상태가 아니에요.
1: 그 잠시 쉬는.
2: 네. 영원히 육신을 이탈해야지.
1: 네네네.
2: 육신 속에 있으면서 몽원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혹시 죽음이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그 업이 어디 가겠는가. 거기에 또 다시 연결이 되지.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았죠.
2: 그러니까, 수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목표의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아, 이 몸 늙어서 이제 골수가 다 쇠퇴하고 의식이 쇠약해지고 이러니 후생 와서 새 몸으로 새 정신으로 공부하고 공부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으로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2: 그렇게 가는 것도 훌륭하죠.
1: 네, 네, 네.
2: 그런데 지금 연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1: 네,
2: 있는데
1: 네, 네, 네, 네.
2: 연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 개념적으로 자기가 목표의식을
1: 네.
2: 서원을 어디에 핵심으로 종점을 찍고 네.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고가 될 수도 있고 연고가 안 될 수도 있고
1: 네.
2: 그런 것이죠.
1: 네, 네, 네, 네.
2: 설사 사람은 저는 왜 저런 거 하냐면 그 사람 목표의식은 딴 데 있다면 그 연구이죠.
1: 네네네. 네.
2: 그러니까
1: 네.
2: 그렇게 그 이제 불가의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니라 그 말씀도 우리가 들을 때는 도적질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하면은 그리 물들기 쉽지요.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할 일이 못 되죠. 근데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라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1: 네네네. 네, 네, 네.
2: 그 말을 한 스님의 뜻도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1: 네네네. 네, 네.
2: 그와 같이. 서원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가 큰 그릇이 돼야죠.
1: 네네네.
2: 큰 그릇이 된다면
1: 네네네.
2: 연고가 그 가운데 무엇이 연고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1: 네네. 이번 시간에 연고, 계문에 대한 연고 말씀을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말씀 감사했습니다.
2: 네, 고마웠어요.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 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은 줄만 알고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려고만 힘을 쓰나니 그는 헛명예가 마침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화근인 줄을 모르는 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이치가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요.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힘을 쓰나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헛된 명예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정산 종사님께서는 방편이나 사실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을 잘 연락시켜서 종래에 있던 원망과 원수라도 풀리게 하며 옳은 일에는 상대로 하여금 매양 발심이 나게 하고 그 잘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곧 사람의 정신을 향상시키는 참다운 예가 되고 좋은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말로써 사람의 천륜을 끊는 것은 곧 인간의 강상을 파괴하는 큰 죄가 되며 고의로나 또는 무의식 중일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지 못한 말을 함부로 전하여 서로 원망과 원수가 나게 한다면 그 죄가 심히 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다운 예와 좋은 공덕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는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의 예는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의 본의를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